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

춘행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전통예술원 교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사 죽지사입니다. 이 곡에 붙여진 죽지사라는 제목은 노랫말 1장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1장의 노랫말이 건곤불로 월장제 정막강산 금백년이라고 하는 도암 이제의 과시 셋째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암 이제가 지은 과시 제목이 대태백혼 송죽지사라서 과시 제목 죽지사를 가져왔고요. 일명 건곤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도암 이제가 지은 한시 첫 부분이 건곤불로 월장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첫 두 글자를 따서 건곤가라는 다른 제목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장 단위 6박으로 돼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각 장마다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유절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렴구의 노랫말이 일심정념은 극락나무아미상이로구나 하는 불교적 요소가 보이는 것도 좀 특별해 보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형성된 가집에 이 곡이 나와 있어서 죽지사는 늦어도 20세기 전반 무렵에는 분명 불렸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지사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가사 죽지사 1장부터 4장까지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골랐습니다. 세종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목이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 이런 뜻의 여밀락이란 제목인데요. 이 곡은 4장부터 속도가 다소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4장과 5장 듣겠습니다.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부민요 몇곡 이어 들으셨는데요.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별신 골랐습니다. 김덕수 외 여러분의 풍물과 동해안 별신 굿의 명인 김정희 등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동해안 별신 굿의 여러 장단을 풍물악기로 연주하고 또 소리도 함께하는 음악입니다. 김덕수 명인은 경기 지역 출신이라서 별신군 음악을 언제 배워서 이런 음악을 연주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명인이 별신굿을 배우던 일에 관해서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1978년 사물놀이를 창단하던 즈음에 당시 김용배 명인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체를 만들기 전에 전국의 풍물 명인들에게 풍물과

일난다. 나는 난 달다이요. 여보

사간사 천공단 홍공단 백공단 업공단

마누라. 마누라 내 집 시집 온 집으로 지단 옷 한 벌도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40여 년간 동양 신화를 연구해 온 이화여대 정재서 명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국 신화를 중심으로 서구와 중국의 시각을 넘어선 제3의 신화학을 살펴볼 텐데요. 흥미로운 신화학 이야기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함께 듣죠. 꽃별의 The Road to She.

0: 그 책을 그게 이 동양 신화의 가장 그 원전,
1: 네.
0: 그리고 동양의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1: 네.
0: 그 책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국내에 처음으로 그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는 뭐 굉장히 괴상한 얘기, 괴상한 뭐 정말 뜻도 보도 못한 뭐 신들, 괴물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하는데,
1: 네.
0: 이거는 그 단순한 그냥 그 언어를 그냥 이렇게 치환, 바꾸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주석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주석을 달아야 되죠.
1: 네.
0: 워낙 오래된
1: 그렇죠.
0: 몇천 년 전의 책이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신화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하는 과정,

0: 문화의 또 주변부이기도 하죠.
1: 네.
0: 서양 문화의 중심은 이제 유럽과 미국이니까 이런 그 주변부의 위치에서 어떤 텍스트를 바라볼 적에 중심부에 있는 그 사람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해석하고는
1: 다를
0: 다른
1: 수밖에.
0: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해석의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아, 이 신화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1: 네.
0: 예.
1: 벌써 흥미로워요. 왜냐면 일단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0: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책은 방금 설명 주신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사실은 뭐이 책이 제가 얘기한 그런 그 관점을 얘기한 처음이 아니고요.
0: 네.
1: 사실은 몇십 년 전에 벌써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0: 예.
1: 논문으로 발표도 하고 또 책으로도 내기도 했고
0: 네네.
1: 이 책은 정말 그 40년 연구의 하나의 집대성이라고
0: 아,
1: 할수 있겠죠.
0: 예.
1: 전부 다 종합한 그런 책이죠.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는 이미 그전부터 이제 계속 해왔고
0: 네네.
1: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다도 그 완전히 좀 보완해서
0: 예.
1: 집대성으로 낸 책이죠. 예. 이 책은 이제 그이 제3의 신화학이라고 이제 여기서 그
0: 제목이
1: 제목.
0: 좀 거창하게 들리긴 합니다.
1: 예.
0: 네.
1: 거창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0: 예.
1: 제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제3세계다라든가 뭐
0: 네.
1: 옛날에 제1세계 하면 주로 이제 그 서구 이런 그 강대국들 주로 그 얘기를 하고 제3세계 하면 좀 이제 개발도상국에 좀 이제 말하자면 과거의 식민지 했던 이런 나라 그런 관점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3세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0: 네.
1: 뭐 경제적으로나 지금 뭐 정치적 위상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런 그 제3세계는 아니고요. 여기서 제3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그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또는 문화적인 또 정치 경제적인 위치가 말하자면 그런 그 제3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제1은 뭐고 제2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가령 우리 이제 동양학이나 이 제가 이제 중국 신화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연구를 지배하는 커다란 그 세력이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과거의 그 제국이 있잖아요. 그 중국의 또 중화 사상이

0: 다른 종족이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지배적인 어떤 편견이 있죠.
1: 네.
0: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그 편견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 네. 네.
0: 동양에 대한 그 편견. 이거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 있고요. 지금의 그 할리우드 문화 산업이라든가 뭐 특히 문화 쪽에도 굉장히 그러한 편견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거대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편견은 이 과거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제국이 갖고 있는 주변부에 대한 그 편견이죠.
1: 네.
0: 주변부 문화는 다 보잘것없고 다 우리가 만들어냈고 니네들은 그냥 하나의 그 종속적인 거라고 보는 이러한 그 두 개의 편견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말하자면 자생적인 어떠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 제3의 신화학이라는
1: 네.
0: 이야기를 한 것이죠.
1: 네.
0: 좀 길었나요? 제
1: 아니,
0: 설명이.
1: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가 좀 궁금증이 벌써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제3의 예. 시선으로 그래서 신화를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 쭉 풀리긴 할 때.
0: 좀 길었나요? 제
1: 아니,
0: 설명이.
1: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가 좀 궁금증이 벌써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제3의 예. 시선으로 그래서 신화를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 쭉 풀리긴 할 텐데
0: 예, 예.
1: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서구의 그 그리스 신화는 뭐 만화로도 접하고 이렇게 익숙한데 왜 정작 우리에 가까이 있는 이 중국 신화는 거의 예. 들어본 적이 없을까
0: 예, 예.
1: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0: 아 그거는 일단은 그 특히 그 조선시대까지는요.
1: 예.
0: 중국 신화를 우리 동아시아권 문화권에서는 같이 공유했다고 이렇게
1: 아,
0: 보여져요. 일본도
1: 네.
0: 그렇고 다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민속이나 전통에는 중국 신화의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러니까
1: 예.
0: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국가나 민족의 이 산물로 보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중국 신화는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1: 그렇죠.
0: 신화 시대 때 무슨 뭐 중국도 없고 한국도 없죠. 그때는
1: 네,
0: 국가가
1: 네.
0: 없잖아요.
1: 네.
0: 아, 수많은 종족들이 만들어낸 그 신화죠. 아,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0: 특히 중국 신화는 우리한테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고 봐야 되죠. 네. 소개된 것이 뭐 거의 근래에 예. 와서 뭐 동양신화 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소개됐지 그 전까지는 전혀 소개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함께해 주실 3주가 굉장히 기대가 예. 많이 되는데요. 예. 사실 모든 신화의 첫 시작이라고 하면 창세 신화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텐데 그걸 바라보면 뭐 그 문화의 세계관, 사유 구조 그리고 진짜 어떻게 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나 하는 예. 그 궁금증이 풀릴 텐데.
0: 그렇죠. 예.
1: 창세 신화가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0: 그렇죠. 모든 예. 그 전 세계 모든 신화들에 보면 이제 이 창세 신화를 가지고 예. 있는데요.
1: 네.
0: 뭐 서양 신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신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 신화. 아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큰 신이 뭐 세상을 창조했다든가, 그러니까 천지 창조.
1: 네.
0: 뭐 해와 뭐 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동식물, 뭐 사물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1: 네네.
0: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 창세 신화에는 그것을 그 만든 그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담겨 있어요. 이 창세 신화에는
1: 네.
0: 신화는 흔히

0: 그래서 이런 신화를 그 거인 신체 화생 신화라고 이렇게 불러요. 거인의 신체가 변했다, 변화된다 하는.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그 옛날에 고전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1: 단고 신화.
0: 예, 사모엽기라든가
1: 예.
0: 오운영년기라고 하는 그런 책들에 그 내용이 그 담겨 있죠.
1: 예.

물로 죽어요. 자연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서양 쪽의 신화는 타살, 죽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죽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거기서 말하자면 그거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동양권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0: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래서 썩지를 않아가지고 시체를 예리한 칼로 좀 엽기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엽기적인데 잘랐더니 그 고뇌 그 배에서 그 용이 튀어나와요. 용이.
1: 네.
0: 그러더니 용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됐는데 그게 바로 우임금이에요.
1: 아, 그 아들.
0: 그렇죠.
1: 네.
0: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1: 좀 되게 진짜
0: 약간 에일리언
1: 파격적이네요.
0: 무슨 그 영화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엽기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임금이 이 치수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우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물을 막지 않고 물을 터주는 방식으로.
1: 물길을 열어주는
0: 그렇죠.
1: 방식으로.
0: 예. 막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어쨌든 그래서 성공해서 나중에 우임금이 임금이 되고, 이제 왕조, 하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요. 자, 그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신화죠.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고은은 이 홍수에 대한 대응법으로 그 둑을 쌓는 방식을 택했는데 흙이 부족하니 하늘의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넘쳐나는 흙을 훔쳐오는 바람에 그 신의
0: 식량.
1: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고은의 배에서 엽기적으로
0: 태어난?
1: 우가 태어나서
0: 그렇죠.
1: 너무 훌륭하게 이 홍수를 대응하는 바람에 그것은 막는 방식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0: 다른 측면에서는 아, 고니야말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다. 어떤 희생적인 영웅의 또 이미지. 아, 마치 그 프로메테우스가 사람들에게 불을 전해준 그 이후로 나중에 제우스에게 벌을 받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뭐 비교할 만한 그런
1: 예.
0: 희생적인 또 영웅으로 이렇게 또
1: 그렇게도 볼수
0: 보는
1: 있죠.
0: 시각도 있고요. 여러
1: 예.
0: 가지 신화는 항상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1: 그 신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예를 들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대에 맞게 또 시선들이 다 다를 테니까
0: 그럼요.
1: 앞으로도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0: 그럼요.
1: 건가요?
0: 예.
1: 예. 아.
0: 재평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1: 예.
0: 시대에는 악인이었지만
1: 아.
0: 나중에는 또 훌륭한 사람으로 또 평가될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예.
1: 마치 역사가 재평가되는 일이
0: 그거하고
1: 있듯이
0: 뭐
1: 신화도 그러네요.
0: 그럼요. 예.
1: 아, 그러면 지금 곤과 우의 이 치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고대나 원시시대에 있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예,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 신화가. 예,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로. 크로노스가 그 우라노스 제거하고 다시 또 제우스가 크로노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양권에서도 고대에 있어서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예,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요. 그런 그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은 치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굉장히 그 방식이 달랐다는 거.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신화적으로는 아버지의 배를 가르고 우가 나왔다는 이런 그 상징적인 묘사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유명한 가설이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 프로이트.

근데 이 선향신화도 사실은 그 이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중국의 사람들은 그 선향신화를 대개 이제 유교적인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 의해서 좀그 옹호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고대의 그러한 왕권의 어떤 교체라든가 세대 간의 교체에는 어떤 그 폭력적인 상황이 수반된다는 거, 그런 현실,

우리나라는 아주 먼 옛날을 이야기할 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러시아에서는 민담 속 인물을 가져와서 완두콩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한

알랑해지는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너랑 나랑 뻑꾹뻑꾹 전해드려요.

고석진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장기 블루스인데요. 새끼 호랑이와 같은 거침없는 에너지로 우리 음악을 재해석한 개호주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만세력, 음력, 마야력, 생태 다양성 달력. 나는 특별한 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 개였던 시간을 다시 꺼내 쓰고 있을 뿐이다. 세계에는 하나의 시간표만 있지 않았다. 달의 시간, 해의 시간, 계절의 시간, 물때 시간, 사주도 그중 하나다. 어떤 관계는 깎아내고 어떤 관계는 뿌리를 내리게 한다. 그렇게 겹쳐

하늘에서 차례대로 내려오는 12지신의 장엄한 모습을 그린 곡이었어요. 장단의 노래와 연주로 12지신 내려온다 들으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홍칼리의 아무튼 사주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실제 무속인인 작가가 매일 마주하는 사주라는 세계를 쉽게 풀어냈어요. 부제가 인생이 언제 안 힘든 적 있었나입니다. 운명을 딱딱하게 정해진 틀

원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달빛 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비나리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느낌과 감정을 쌓아간다는 뜻을 담은 팀 적감의 노래와 연주예요. 젊은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소리.

팔자 아라리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경로 이탈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목요일 2부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상인의 유래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공명의 연주로 치유의 숲 감상하시죠.

공명의 연주였어요. 치유의 숲 듣고 오셨습니다. 몇 해 전에요. 서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게 번지던 때가 있었어요. 스탠딩 데스크라고 하는데 미국의 증권가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것이 일의 효율도 높이고요.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의견들이 나왔어요. 서서 일하는 것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요.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온 건데요.

김민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신풍류가 전해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 자세로 오래 계시지 마시고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좀 움직여 보실까요? 양방언 외 여러분의 연주로 Free as the Wind 전해드릴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음악아, 너 내 인기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와, 바로 네가 국악인으로 뜨긴 떴나 보다. 시장 상인들도 다 알아보던데? 아이, 그럼. 옛날에 우리 집이 이 시장에서 그릇집 했잖아. 여기 상인들이 다들 우리 엄마 친구고 잘 아는 분들이지. 어쩐지 너를 바라보는

한나라 사람이 파는 물건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파생되어 원래 상나라 사람을 뜻하던 고유명사 상인이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장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된 거죠.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생계를 위해 거리를 전전해야 했던 한 부족의 아픈 역사. 그 눈물겨운 생존기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의 직업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상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소금을 팔아서 또순이에게 꽃신을 신겨주고 장가가려고 했던 소금장수 이야기.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박영일의 노래로 소금장수 전해드립니다.

박영일의 노래였어요. 소금장수 듣고 오셨습니다. 김계희의 생황 연주인데요. 병난도 상인 전해드리죠.

본이로구나 전해드릴 텐데요. 잡으려면 도망가고 쫓아가면 달아나는 것, 바로 돈이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준비한 오늘 마지막 곡은 돈이로구나 전해드릴 텐데요. 잡으려면 도망가고 쫓아가면 달아나는 것, 바로 돈이죠.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돈이로구나 끝곡으로 감상해 보시죠.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

춤을 배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히고 이어온 춤의 정신을 다시 무대 위에 펼쳐낸다는 점이 특별한데요. 예술총감독 양성옥을 비롯한 제자들이 공연의 흐름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작품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래서 이번

0: 몰려 있죠.
1: 10월 달에 또 공연도 많고요. 공연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공연들, 국악 공연들 좋은 작품 많으니까 네네. 한번 검색해 보셔 가지고 네. 함께 즐겨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자, 오늘 방송의 날에 함께하는 국악 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고요.
1: 네.
2: 또 2부에서는 김수영 성우와 함께하는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이 준비가 돼 있죠.
1: 네, 오늘도 이제 김수영 성우와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는 권송희 씨가 이제 스페셜 DJ로 네. 와 주셔서 뺑파를
2: 아이고야.
1: 또 실감나게 네. 본인의 끼를 좀 많이 펼쳤거든요.
2: 네, 네, 네.
1: 오늘 뺑파 누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지.
2: 오늘은 아, 죄송하지만 이제 또 제가 맡게 됐습니다.
1: 아, 털난 뺑파.
2: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
1: 그렇죠. 제가 할 수는 없죠. 저는 신봉사니까.
2: 아, 네.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짧아요. 뺑파 분량이 좀 짧습니다. 그죠?
1: 아, 그렇죠. 전체 분량에서는 좀 적지만 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네. 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뭐 그냥. 예, 그냥 하던 대로.
1: 하던 대로. 아니 뭐 다른 쪽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2: 알겠습니다.
1: 이거 또 이쪽으로 가실 것 같긴 한데.
2: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2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바투의 상사디아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죠. 정가농산의 어쩌

0: 처음 들었을 때 예,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1: 진짜 성음 자체가.
0: 예. 첫 마디 그냥 딱 내는데 아. 객석에서 아, 다 이 반응. 와.
1: 맞아.
0: 흥타령 네. 김소연 명창의 소리로 듣고 왔고요. 네. 자, 저희가 시작할 때 출판사와 편의점이 협업해서 만든 빵과 책갈피 오픈런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네. 누구는 책보다 굿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인가요? 책을 향한 관심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그러게요. 저희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책을 읽는 행위가 멋진 문화 소비로 인식되는 텍스트 힙 현상이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또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책이 영상에 밀린 지 오래고요. 네네. 독서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다시 이제 책으로 마치 그 연어들처럼 아. 기술을 거슬러 다시 책과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개봉한 오디세이만 해도요. 개봉하고 원작을 한번 읽어보려는 사람

0: 읽은 책 한 권 미리 골라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1: 원작이 이렇게 새로운 장르로 펼쳐나가는 이런 현상, 아, 판소리 쪽도 네. 스토리텔링이잖아요.
0: 네네네.
1: 원작을 기반해서 이제 다양한 뭐 영화 쪽으로도 이렇게 펼쳐졌지만 그렇게 새로운 원작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0: 아.
1: 그런 바람도 있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독서는 이제 필수인 것 같아요.
0: 에이, 맞아요.
1: 자신의 어떤 역량을 정신적 역량을 키우는 네네. 쪽으로 발전을 해야 AI와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0: 이런 다양한 또 창작물들이 또 맞아요.
1: 자신의 어떤 역량을 정신적 역량을 키우는 네네. 쪽으로 발전을 해야 AI와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0: 이런 다양한 또 창작물들이 또 나오면 좋겠고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음악을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1: 예. 왜 이거죠?
0: 아니 또 좋으니까.
1: 아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 근데 이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원작도 탄탄하고요.
0: 네네네.
1: 아주 또 그림과 함께한 음악인데 그림에 또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0: 소리도 잘하시지 않았을까요?
1: 소리는 그저 그래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그냥 그래요.
0: 어떤 분이시죠?
1: 있어요 저 저
0: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 김봉령이라고 하여가 있어요.
0: 오 저 그분 팬이에요.
1: 무슨 팬? 사인펜? 프라이팬?
0: 팬이에요.
1: 볼펜?
0: 자 김봉령 소리 크네. 아 또 민망하시고 그러시더라.
1: 아 민망하죠.
0: 아 받아들이세요. 팬 많잖아요.
1: 아유 참 청국장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0: 맞아. 에이
1: 받아들이시지.
0: 에이 자 김봉령의 소리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냥짜리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꾼의 쥐꼬리 이야기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2: 총각이 에헴 큰 기침 한번 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쥐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3: 그래.
2: 그래서 곡간이고 헛간이고 곡식이 남아 돌고 논이고 들이고 나락 이삭이 그냥 수북하니 쌓여 있었지요.
3: 그러면 그렇겠지.
2: 이때 중국 너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0: 제일 큰 쥐가 떡하니 앞장을 서니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었습니다.
1: 그래서?
0: 그래서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었지요.
2: 오, 그래서?
0: 이게 꼬리를 잘 물고 건너야지 안 그러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니까 잘 물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3: 야 이놈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라.
0: 아 안 되지요. 쥐가 다 건너와야 다음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3: 꼬리 무는 건 알았으니까 어서 다음 이야기를 하라지 않느냐.
0: 아 가만 계셔 보십시오. 쥐가 다 건너와야 다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4: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3: 알았다 이놈아. 그럼 나는 한숨 잘 테니까 너 혼자 쥐 꼬리를 물던 대가리를 물던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4: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3: 그럼 나는 한숨 잘 테니까 너 혼자 쥐 꼬리를 물던 대가리를 물던 쥐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4: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쥐가 그 쥐 꼬리를 물고 또 그 다음

0: 경기도리 국악단의 연주로 축제 사막장 듣고 왔습니다.
1: 네, 9월 첫 주말이 그러고 보니까 벌써 코앞이네요.
0: 어허.
1: 주말 계획들 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0: 뭐 세우신 거 있으세요? 주말에?
1: 아니요, 일해야죠.
0: 무슨 일을?
1: 10월달까지 지금 정신없이 일해야 돼요.
0: 아, 그래요.
1: 하지만 만약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네네. 이런 가을날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좋은 공연들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은데
0: 네.
1: 일단 마침 오늘 막을 올리는 축제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국립극장에서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가 오늘 3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이어집니다.
0: 올해로 두 번째죠?
1: 네.
0: 부제가 뮤직 드라마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1: 네, 판소리와 창극을 가운데 딱 두고 태국 왕립, 무용단의 가면 무용극 콘, 그리고 중국 경극까지 모두 아홉 작품이 해오름 달오름 하늘극장 무대에 오르거든요.
0: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1: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어떤 극 이야기들, 네. 드라마들, 네. 스토리텔링 방식들을 요 축제 안에서 모두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음악극.
1: 네.
0: 자, 그리고 홍대에서는요. 잔다리 페스타가 내일 4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1: 네.
0: 잔다리는 홍대가 있는 서울 서교동의 옛 이름이죠.
1: 네.
0: 작은 다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 아티스트와 관객, 국내와 해외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0: 네.
1: 올해 주제는 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리꾼 방수미 씨가 블랙홀 팀과 또 무대에 서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바투의 상사디아에도 출연했던 육사크 사나의 공연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0: 야, 볼 게 많네요, 진짜. 네. 자,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5일,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일대는 이제 교통대란이
1: 장난 아니죠.
0: 못 가요, 못 가.
1: 저도 작년에 한번 도전했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대중교통도 안 될 것 같고 자차도 안 될 것 같아서
0: 네네네.
1: 자전거도로 타고 네. 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갔었거든요.
0: 네네.
1: 아 근데 건물에 가려가지고 좀 잘 안 보였었어요.
0: 안 보여, 안 보여.
1: 다리에 가려가지고 그 중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0: 와 진짜.
1: 그리고 약속했거든요. 내년에는 꼭 아빠가 더 좋은 자리에서 보여줄게. 근데
0: 그 약속을 해버렸어요.
1: 왜 그랬을까? 연습이 있는데.
0: 아무튼 이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1: 네.
0: 진짜 볼만하니까
1: 네.
0: 뭐 다 잘 아시겠죠.
1: 네.
0: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 축제가 불꽃 축제가 열렸는데
0: 네.
1: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서 3주쯤 앞당겼다고 해요.
0: 잘하셨네.
1: 요 핑계를 대야겠다 아들한테.
0: 취소됐다 그래요. 비가 와가지고 네. 취소됐다 이러면 되죠.
1: 그럼요. 비 안 오면 어떡해요.
0: 아이고 했다고 이미 비가 올 때 했다고.
1: 아 그래요? 네. 전수 받으러 좀 가겠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해서 울어요 그냥. 이렇게, 어떡해 이렇게 가야지.
1: 아 네. 그쵸.
0: 야 어떡하냐. 야 이래가지고 너 하려고 내 시간 다 빼놨는데 비 와가지고 취소됐대. 어떡해. 그래서 내년에 한대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1: 예. 저 이따가 이거 녹음 좀 해가지고
0: 걱정하지 말죠. 예, 네.
1: 연습해서 네네네. 잘 써먹어 볼 테니.
0: 네네.
1: 자 여러분은 9월 첫 주말 어디로 오픈런 하실지 궁금하네요.
0: 네.
1: 자 이번에 들을 음악은 싱싱의 청춘가 준비돼 있네요. 함께 듣고 오시죠.

0: 싱싱의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이때 참 싱싱 음악 참 좋았었는데
1: 네. 네.
0: 또 이런 팀들을 또 많이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
1: 그러게요.
0: 네.
1: 상호 씨는 어떻게 음악 만드실 생각 없어요?
0: 음악이요?
1: 워낙 음악을 잘 또 감각이 좋으시니까.
0: 네네네네.
1: 네. 네. 물론 소리는 계속 하시는 거지만
0: 네.
1: 음악도 굉장히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장비도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0: 다 있죠.
1: 그러니까
0: 스피커며 뭐 다 있죠.
1: 모니터 스피커, 예, 인터페이스, 예, 마이크, 예, 노트북도 사양 아주 좋은 거고.
0: 고사양이죠.
1: 이젠 하나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0: 고사양의 예, 예. 뮤직비디오도 다 만들 수 있어.
1: 그러니까
0: 뭐 다 되죠, 다.
1: 게다가 또 집에는 작곡 박사 예. 형수님이 계시고
0: 작곡가 아예 상주에 그러니까요. 있죠. 상주에 있습니다.
1: 안 예.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0: 없죠, 하나도 없죠.
1: 근데 왜 안 만들죠?
0: 또 주변에 네. 또 아는 쪽의 지인들.
1: 그렇죠.
0: 어 음악 만들
1: 세션 딱 불러가지고
0: 아우, 예. 세션들 다 포지션이 다 있죠.
1: 그렇죠. 예. 근데 왜 안 만들죠?
0: 때를 기다리는.
1: 때를. 뭔 때를 기다려요?
0: 아, 사람은
1: 예
0: 때를 기다립니다.
1: 아,
0: 예.
1: 그래요.
0: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1: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0: 봉영 씨는 조금 조급한 성향이 있어요.
1: 제가 아,
0: 여유를 네.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닙니까?
0: 아닙니다. 지금도 급해요.
1: 급해요. 아, 지금 급해요.
0: 급해요.
1: 아, 나 왜 이렇게 급하지?
0: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여유를 가집시다.
1: 알겠습니다.
0: 자, 1부 끝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내지 말아야 이런 분들 음악에 더 살죠. 그렇죠?
1: 자, 걱정하는 것 같은데.

0: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 자, 1부 끝곡입니다. 해금 연주자, 싱어송라이터, 대구 출신의 뮤지션인데요. 리다의 노래로 우와 우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인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 곱하기 100 프로젝트 국민 투표했던 거 기억하지?
1: 그럼 4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던데 결과가 나왔나 보네.
0: 국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국내 여행 주제는 착한 가격 식당으로 나타났대요.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맛있는 음식인지 상위 10개 주제 가운데 미식 분야가 4개였다네.
1: 아,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구나. 나도 궁금해서 보니까 숨은 노포와 제철 음식, 전국 방방곡곡 빵지순례,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위권이네.
0: 맞아. 거기에 휴식을 주는 숲과 역사 명소 등 역사와 문화, 좋은 풍광, 자연에도 관심들이 많은 걸로 나타났더라.
1: 모든 주제의 득표를 합산한 순위는 성산일출봉,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대전의 그 유명한 빵집 순이던데 이 모든 것에 K컬처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나?
0: 그러게 그러게. 9월에도 K컬처 극한 가을이면 좋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3일 목요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곡은 서의철 거문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6월과 7월에 진행됐던 대국민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고 관심 주제는 역시 요즘 물가 때문인지 착한 가격 식당 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착한 가격도 중요하고 자연, 역사, 문화까지 골고루 상위에 이제 포진됐던데요. 우리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명소들 어떤 곳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연결된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지역과 테마, 주제를 선택하면 명소 위치와 주변 관광지를 지도 형태로 보여주니까 주말 나들이 여행 준비하시면은요 미리 정보 챙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거 참 좋네요.
1: 네.
0: 그래서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체크하셔가지고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체부는 앞으로 명소 조회수 등을 반영해서 순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설 추석 연휴나 휴가철 등 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마다 관심 명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1: 이런 정보 있으면 좋죠.
0: 네.
1: 진짜.
0: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실히 국내 여행을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1: 그쵸?
0: 그리고 지역의 어떤 시장 상권들도 큰 힘을 받겠죠.
1: 맞습니다.
0: 네. 지역 활성화까지 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우리 수영 성우 만나러 가야죠. 지금 가겠습니다. 한소리 해레봉
2: 눈대목 극장
3: 한슐랭
0: 자, 9월에도 판소리 심청가로 달리고 있는 판슐랭 오늘도 김수영 성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1: 네. 자, 이제 심청가도 중간을 이제 넘어가고 있고
0: 뺑파를 달리고 있죠.
1: 네, 이제 뺑파가 이제 나왔고요.
0: 지난주에 권송이 씨의 뺑파가 네. 스타트를 끊었죠.
3: 네.
0: 예.
3: 아름다운 뺑파였습니다.
1: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3: 예. 웃음소리가 어. 네. 인상적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수염난 뺑파.
1: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0: 여기 청이
3: 그럼 누가 해요?
0: 신봉사
1: 아 이거
0: 셋 중에 할 사람이
1: 다 되니까 심청이 했다가 뺑파 했다가
3: 그러나 그러나 너무 너무 나이스하게 잘 어울리시죠?
0: 그렇죠.
3: 너 너무 너무 잘해내시죠?
1: 나 이렇게 가야 돼요?
0: 그쪽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1: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도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어떻게 해야 될까?
0: 아, 큐 들어가야 뭐가 나오는 거군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리고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0: 아 목소리가.
1: 예. 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0: 원톤을 유지해야죠 캐릭터를.
1: 아 모르겠어요 한번. 아,
3: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는 게
1: 네네.
3: 예. 가성을 안 쓰시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가성 안 쓰는 쪽으로.
1: 안 쓴다고요?
3: 네. 어차피 뺑파는 먹성이 좋으니까요.
0: 그럼 여기서 한번 레슨을 한번 받아보자.
1: 예. 조금
0: 성물 레슨을 아니, 한번 받아보자.
1: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좀 몇 개를 좀 그렇죠.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3: 보통은 제가 가이드를 짜는 게 아니라
1: 네.
3: 이제 학생이
1: 네네.
3: 먼저 그림을 그려옵니다.
1: 아,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3: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어떻게 맛있게 하면 되는지
0: 네.
3: MSG를 만들어줘요.
0: 자 그럼 몇 가지 한번 내볼게요. 성화씨가 네. 학생이 네. 먼저 한번 내볼게요.
3: 네, 보기를 주세요.
0: 1번 아. 자 1번 후보부터 일단은 가볼게요.
1: 일단은 봉영씨가 제시했던 거는
3: 네.
1: 뭐 너 이렇게 할 거잖아
3: 네네.
1: 이게 이제 아이고 영감 이쪽 버전인가
3: 예.
0: 그렇죠.
3: 네.
1: 근데 네. 이제 가성을 내지 말라고요.
3: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네. 하면 뺑파 나이가 너무 많이 들게 들려요.
1: 아 젊습니까 젊습니까 30대로 갑니까?
3: 그렇게 할머니는 아니지 않나요?
0: 할머니는 아니죠.
3: 네.
0: 아, 자 2번 후보 갑니다. 큐.
1: 아이고.
3: 자자 욕심 많고 먹성 네. 좋고.
1: 욕심 많.
3: 남의 것을 탐내고.
1: 탐내고.
3: 근데 이제 묘해야 돼.
1: 묘해.
3: 야, 묘한 거는 해석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1: 아하.
3: 묘한 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묘한 것도 묘하다고 할 수 있고. 알 수 없어서 묘한 것도 묘한 거다 할 수 있고.
0: 어이 어깨가 무거워졌어.
3: 그래서 제가 진성을 추천드렸던 게
1: 네.
3: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묘한 그 느낌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몰라서 모르는 그 묘한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시겠죠? 아시겠죠?
2: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내가 낼 수 있는 게 여자 목소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3: 어. 아주 우악지게 한번
0: 우악지게
3: 한번 해줘.
0: 우악지게 가능하잖아요.
3: 억양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0: 여보 야. 영감 우악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목소리가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2: 여보 영감
0: 이거 어떻습니까?
3: 요 정도 나이입니까?
2: 몰라.
0: 예. 모르겠다. 예. 들어가 봐야 알겠다.
3: 젊어야 계속 되네. 나이가 많게 들리는데.
2: 여보 영감.
4: 영감.
3: 그냥 우악. 우악.
2: 영감. 우악 쓸게.
3: 그렇죠. 그렇죠.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영감. 좋아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0: 자, 크나큰 미션을 안고 들어가는 한실랭 뺑파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3: 네. 그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를 좀 정리해봐야겠죠.
0: 아, 네네네.
3: 지난주 뺑파는 소리꾼 권송이 씨가 해주셨고요. 네. 오늘 소리꾼 이상화 씨의 뺑화. 뺑화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묘한 여자 뺑파가 스스로 몰래 신봉사에게 시집와서 먹성질로 심청이가 남겨놓고 간 재산을 다 걷어올리는 대목에 이어서
0: 좋다.
3: 바로 가련한 신봉사 이야기 만나보시죠.

0: 얼씨구나 천식구. 이제 산을 모두 다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빨아먹어. 나는야 헐헐 털고 새 출발해야지.
1: 가만 있어 보자. 오늘은 장에 한번 나가볼 거다. 장에 가려면은 괴짝에서 엽전을 좀 챙겨야겠고 많이 보자 보자. 더듬더듬. 에? 무엇이요 이것이? 더듬더듬. 에? 아이오뺑덕이네. 아이오뺑 봐.
0: 왜요? 왜 부른대요?
1: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냥 내.
0: 아 왜요?
1: 뺑덕이. 아이랩에도 나가. 이 근방에서는 실 없이 그냥 졸부자 소리를 듣는데 어째요 그 괴 속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아 이것이 우치게 된 일이오 이것이.
0: 아, 그 영감. 내가 영감 사드린다고 술 사오고 고기 사오고 떡 사오고 담배 사온 게 다 그 돈이지 무슨 돈이겠소.
1: 무엇이 어째? 아따 많이도 사주더라. 아이 그새 그 돈을 다 썼단 말이오.
0: 썼죠.
1: 어이구 그만두게. 옆에 먹은 건 쥐 먹은 것이라고 하더니 그만두고 나 저기 저 제 너머 김동지 댁에 맡긴 돈 백냥 찾아오소.

0: 그러다가 이 집 저 집 외상값 주고 떡국값 주고 엿값 주고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 사과, 행두값, 자두, 살구값 다 줬죠.
1: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이냐. 아이 몹쓸 뺑덕이네야.
0: 왜요?
1: 천하 효녀 내 딸 심척이 인당수 죽으러 갈 때 안 못 보는 늙은 애비에 저 죽은 네 신세라도 의탁하라고 주고 간 돈을 네 간게 뭐라고 그 돈을 다 두겠단 말이야. 아이고 청아 애비 신세 어쩌라고 어디 가서 못 오느냐.
0: 아유, 저놈의 청승 진짜
1: 청아
0: 짜증나 진짜.
1: 황천 가서 너의 모친을 만났거든. 모녀간 혼이라도 나를 어서 잡아가다오. 날 잡아가거라 제발 좀.
0: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이고 영감
1: 부르지 마라.
0: 영감 내가 진짜 이런 말 진짜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1: 뭐니 그려.
0: 아니 어쩐 일인지 지난달부터 내가 달거리도 안 하고 그리고 막 당최 막 밥맛도 없고 막 뭐랄까 막 뭐 그 막 어 신 것만 막 꼭 먹고 잡아가지고 살구 좀 사 먹었죠 뭐.
1: 무엇이요? 무엇이요? 신 것이 먹고 잡았어?
0: 막 입맛도 없고 막 그래요.
1: 여보게 뱅도.
0: 네?
1: 혹시 그 태기가 있을라는 건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기만 하게.
0: 영감 돈이 있어야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낳지.
1: 딸 판돈 다 날려 먹었으니 도화동에서는 못 살 것 같으니 저기 형주로 가서 살아보세요.
0: 아니, 형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 몰라.
2: 그렇게 형주로 이고지고 이사한 신봉사를 관가에서 불러들이는데.
3: 여봐라, 지금 황성에서 맹인 정치가 열렸는데 아니 가고 뭐 하는 것이냐? 급히 올라가라.
1: 아이고 예 사또. 아이 그런데 그 어디서 뭐가 열렸다고쇼?
3: 아,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렸단 말이다. 만일 불참하면 중보를 변치 못할 것이다.
1: 어미 근데 시방 한 푼도 없어갖고.
3: 아하, 노자는 줄 것이니 속히 황성으로 가서 맹인 잔치에 참석하라.
1: 노자까지 주신다고? 아이고. 아니 그렇게까지 오시는데 이거 안 갈 수가 없지요.
0: 여보 영감 응? 뭐래요?
1: 아니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렸다고. 아 노자까지 주면서 가라대.
0: 어머 노자까지? 응. 어머 영감 옛말에 여필 종부 부부 일심 동체라고 했으니까

0: 주모.
1: 예,
0: 우리 그 황성으로 가는 뒤 하룻밤 쉬어갈 방 하나 주시오.
2: 아, 그리고 국밥은 곱빼기로다가 방으로 갖다 주세요.
3: 아유, 그 곱빼기? 알았어요.
2: 좋다 좋다 좋다. 배부르니까 고단하네.
0: 예, 고단한 문제 우여 자야지.
2: 아유, 영감. 나는 이 상 내주고 들어와서 잘라니까 영감 먼저 주무세요.
0: 그러면 나 먼저 잘 테니 뺑덕이는 즉
2: 정말 잘 두자네 진짜. 신봉사.
4: 저 뺑덕이.

0: 부탁해요.
1: 그 정형보는 저는가? 뺑덕이? 뺑덕이 자네가 자면 안 되네.
0: 잠깐만요. 아유, 보니까 어버가도 모른다니까.
2: 아, 잘 됐네.
0: 황봉사, 으이. 걱정 하덜덜덜덜덜 말고 황봉사, 으이. 우리 도망가오.
3: 하루는 신봉사가 괴속을 더듬어 본 적 엽전 한 푼이었거든. 아니요, 뺑덕이네. 아여 뺑파. 예! 내가 이 근방에서 그 실없이 소문 없는 졸부자 말을 듣는 터인데 여 괴 속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여?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 드린다고 술 사오고 고기 사오고 떡 사오고 담배 사오는 것이 다 그 돈이지 무슨 돈이다요? 신봉사 듣더니 많이 사다 주더라.
4: 그렇지.
3: 그만두소. 옆에 내 먹은 거 쥐먹은 것이라고. 그만두고 이 제놈의 김동지 댁에 맡긴 돈 백냥 찾아오소. 우리 가용이나 쓰세. 아이고 영감도, 아 그 돈 벌써 찾아다가 꼬실래 집에 해장값 주고 또 김순장 댁 돈 150냥 찾아다가 불똥이 할미네 집에 떡국값 주고 엿값 주고 단술값 주고 또 이진사 댁 돈 맡긴 놈 300냥 찾아다가 복선값 주고 능근값 주고 앵두값 주고 자두값 주고 살구값 주고 봐! 신봉사 기가 막혀.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신봉사가 그 전공발만 들먹거리면 따로 생각을 펴가 저리는지라. 본 눈에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이냐. 네 이 몹쓸 뺑덕이네야. 이년아 몹쓸려나. 네가 이것이 웬일이오. 조리천대 휴대딸 심청김당수 죽으러 갈때 안못보는 늙은 애비 사후의 신세라도 으타그라고 죽어간돈 니년이 무엇이라고 그 전곡을 없애느냐. 여광전 최대 연당아 집행이 찾아오지 고 심청이 갔던 길도 토둠 노둠 토둠 도둠 토둠 고주라 가다가 그 자리 벅석 쳐주고 왔더니만은 아가

저라고 어디가고 못오느냐. 너는 죽은 부죽은 말로 내비는 사로 고생일다. 내 자식은 너 죽어 황천가스 어디 묻힌 비약고 돈 문여간 혼지라도 나를 어서 잡아가거라. 눈뜨기도 다른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으다. 날 잡아가

차분 가거라. 이렇듯 우르머루니

0: 뺑디기네가 살망을 한번 비우는디. 아이고 여보 흉감. 아 어쩐 일인지 저 지난 날부터 몸꾸시를 딱 걸으더니만은 밥맛은 도무지 없고 신금만 꼭 구미 댕겨 살구 좀 사먹은 것이 먹기사 얼마나 먹었더라요? 살구 씨 7선. 불쌍 모르는 신봉사 그 말에는 귀미 댕겨. 아니 여보게, 아 그 조진한 달부터며? 그러면 그 혹시 그 택이 있을라는가 배. 그리여 남녀간에 무엇이거나 그 눈먼 딸 자식이라도 하나 낳기만 하게. 그 그러나 저러나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원시상의 살구씨가 7섬이라니 신 것을 그렇게 많이 퍼묻고 그놈의 자식 그거 따트려도 신둥 멀어져서 그거 쓸까 몰라. 이리 되어 그 고장에서는 부끄러워 얻어먹을 수도 없다 하고 남부여대 길을 떠나 정처 없이 다니다가 형주 지경을 당도하여 다 쓰러져가는 빈집 하나 얻어 근근히 지내는디 하루는 형주 자사가 부르시더니 분부하시되 지금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렸으니 만일에 불참하면 중벌을 면치 못할 테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 이리 되어 노자까지 얻어가지고 뺑디기네를 다리고 황성을 올라가다가 주막에 들어 잠 잘 껴고 뺑디기네 몹쓸 려는 주막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젊은 황봉사를 발성 꼭질로 약조하여 주막 단방에 두었다가 신봉사 참든 연 후에 둘째 손길을 마주 잡고 밤중어 도망을 하였구나.
1: 아유, 잘 잤다. 아유, 초저녁부터 잤더니 그냥 개운하다. 여보 뺑덕이네. 음이 어디로 간 거요, 무유? 아따, 저 성질대로 몸부림치다 저 방구석까지 간 거요, 무유? 더듬더듬더듬. 아유, 뺑덕이. 아유, 뺑파. 응? 여보쇼, 뺑파. 아따 그 장난치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래도 그랬었네 그 참. 남들이 보면은 승부니께 어서 오래니께. 아 이리 오라면 오라 이게 어디 간 거요 이거? 요 주모. 아 주모.
2: 아유 예 예.
1: 아 우리 마누라 못 봤어?
2: 응? 아 아고 어 댕네 마누라였어? 아유 그 여인네는 아까 그냥 그 젊고 그냥 잘생기고 그 훤칠하고 그냥 어 그런 봉사하고 새벽에 떠난다고 벌써 갔는디?
1: 무시 어쩌고 오지? 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나한테 말을 해줄 것이지 이제서 그런 말을요?
2: 아유 참 그 뭔 소리래? 아이 그 둘이 이렇게 꼭 손을 그냥 꼭 붙잡고 가길래 나는 그짝 둘이 부부인 줄 알았지. 근데... 아 누가 영감하고 어? 그렇게 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나?
3: 아이고 갔구나. 갔어. 이것이 가불었어. 이럴 거다. 허허 뺑덕이 내가 간대 그려. 천하에 의리 없고 사정 없는 인간아. 당초에 나를 버릴 것이었으면 나 살던 곳에서 말이나 어제 수백 리 타양에 와서 날 버리고 가다니. 네가 무엇이 잘 되거느냐. 이 천하 몹쓸 것 같으니라고 그냥. 아이고 뺑덕어머마 잘 가거라. 암 못 보는 나는 황성천리 먼 길 이제 어찌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어이 갈거나.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무겁게 지었다고. 눈 하나도 못 보는구나.
2: 아유, 그 사정 참 딱하게 되었어.

0: 아유, 그냥 좌우당간 황성까지 조심히 가더라고.
1: 에이, 몹쓸 것 같으니라고 그냥. 뺑덕이 네가 그럴 줄 내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그냥. 아이고, 황성까지 먼 길을 찾아갈 거나. 모지고 야속한 건 사람이라면 눈뜬 서방도 배신하지 못할 것이니 그냥 턱수염만 텁수룩 나가지고 그냥 먹성만 좋아갖고 아이고 그냥 이슥을 그 이런 예배갈 거 그냥 눈어둔 날 버리고 네가 잘 되나 보자 보자
2: 주먹이 들어 잠잘 적어 뺑대기네 몹실려는 아까 신사왔던 봉사 중어 제일 젊은 황봉사를 발사 꼭 들러 약조고요 주막단방어 두었다가 신봉사 참든 연우어 두려 손길을 빠주어 잡고 밤중어 도망글 허였구나 그때와 신봉사는 초저녁장 훨씬 자고 새벽 늦게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봐도 뺑파가 없는지라 아니 뺑대기네 저 뺑파 이거 어디 갔나 지구석 저 구석을 더듬어두나 신봉사가 이렇게 더듬고 다닐 적에 그때 마침 쥐 한 마리가 들어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 뺑대기네가 장난한 줄만 알았겠다. 저거 저리 간다. 날다려 그리 찾아오라고 신봉사가 도망 뺑대기네를 찾는다 여보소 뺑파에 어서 데리고 나이면 이리 와 이리 오래도 그래 여보소 뺑대기네 여봐라 뺑파야 돈만 가장과 피어냥을 가면 이제 뺑내 어수신 제도가 조용히 자는 게 도리워지 한밤중어 장난을 지렇게 다음에 보면은 부끄럽지가 나지고느라 뺑덕이네 이리 오라면지와 너가 저거 있지 이렇게 와락 덮쳐놓은 것이 쥐란 놈 깜짝 놀랜 찍 소리를 하며 후딱딱 문틈으로 나가버리니 신봉사 팡져가지고 내가 속았구나 여보 주인 예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어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찾은 우리 마누라가 없으니 어찌된 일이오 주인이 찾아내야지 아니 같이 자던 그 여인네 어떤 봉사와 새벽질 친다고 발서 떠나던데요 무엇이 어쩌? 어이 이 조서가 그러면 진직 말을 할 일이지 580리 간 다음에 그 인제야 그런 말을 혀? 어 그들이 가 왜 그 내외관인 줄만 알았지요 아이고 인연 같구나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안내 그리요 예예 천하

노년아! 당초에 네가 다길 태미운 짓던데 쓰라받아 그리 수백리에 타여 왔어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었느냐 노년아 예처럼 목숨을 전하 백덕고 부모 잘 가거라 Yeah.

0: 하시고 부처님은 무슨 도술로 눈이 천이나드시러니 나는 너희 무슨 죄같이 죽고요 눈 하나도 뽑는 거라 무엇을 너무 팔자루구나.
1: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심청가중 뺑덕인의 도망가는 대목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오정숙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심청가중 뺑덕인의 가산 탕진 부분부터 도망가는 데까지 들으셨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이제 뺑덕 어멈과 신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뺑덕이가 이제 황봉사와 눈이 맞아서 네. 도망을 갔습니다.
1: 네. 네.
2: 어떻습니까? 월드성으로서 우리 뺑파의 목소리. 아. 여러 가지 주문을 넣으셨었는데.
3: 아니, 네. 시작 전에 그 레슨 할 때는 네, 네. 감을 못 잡으시는 척을 하셨나 봐요. 아니, 딱 시작하자마자 네. 제가 생각했던 딱 그 톤으로 하셨어요.
2: 와. 그러면서 역시. 수영 씨가 얘기하셨죠. 네. 음악 나가는 동안. 합격이라고.
3: 네, 합격, 합격.
1: 감사합니다.
3: 합격, perfect.
2: 아, 퍼펙트 했대요.
1: 하다가 찾아지더라고요.
2: 점점점 찾아가시더라고요.
1: 아, 예, 예. 네.
2: 처음에 부담감이 좀 느껴졌었어요.
1: 아, 상당했습니다.
2: 네, 네.
1: 뭐 대학 입시보다 더 떨렸었어요.
2: 근데 아, 결국엔 찾아갔다. 에이,
1: 딱 이게 하면서 이건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 에이. 너무 아닌데 이건가 이쪽인가 이쪽이다 이쪽이야 그렇게 해서 찾아가 버렸습니다.
3: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그렇게 네. 스스로 찾아가는 그 자체도 재능이 있다고 해요.
2: 아 맞아요. 에이. 그리고 모든 교육은 에이. 본인이 깨달아가는
3: 맞아요.
2: 그 여정이죠.
3: 그것이 에이. 바로 타고난 것이죠.
1: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저를 성찰하면서
3: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데 네.
1: 항상 깨우치면서
2: 오늘 카메라가
1: 예.
2: 없네요.
1: 예. 제 안에 그 갇혀진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항상 부단히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네. 심청가에서 뺑덕은 악역 중에 악역이에요.
3: 그렇죠.
2: 네. 예.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네. 정말 그 사실은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부모 그쵸. 입장에서
3: 그렇죠, 그렇죠.
2: 그 돈을 탕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인물을 판소리에서는 굉장히 재담 섞어서
3: 네.
2: 그 인물을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3: 맞아요. 저는 네. 특히 왜 묘하다고 표현했는지가 그게 네. 궁금해요. 대놓고 악역인데.
2: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0: 사회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악용하는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든 갈취하는
1: 사기치고
0: 네. 네, 그런 인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고 그리고 심청가가 내내 사실 슬프거든요.
1: 맞아요.
0: 굉장히 슬퍼요. 네. 네. 환기 역할을
1: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쫙 네. 해주는 거
2: 사실상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악역인데 사랑받기도 하는
1: 그쵸, 맞아요.
2: 매력적인
1: 맞아요.
2: 그래서 묘하다 했나?
3: 땡파 전까지 있잖아요.
0: 맞아요.
3: 그 장르까지도 생겨날 정도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악역조차도 입체감이 있게 또 풀어내는 네. 또 판소리에 스토리텔링 미덕이 있는 게 아닌가.
2: 그러게요. 뺑파전에 이어서 뺑파를 다룬 영화도 하나 나오면 재밌겠네요.
0: 있잖아요.
2: 아 있나요?
0: 뺑덕 하... 영화 있잖아요. 이솜 씨가 나오지 않았나?
2: 완전 다른
0: 씨랑?
2: 얘기 아니에요?
0: 그럴 거야 아마
3: 제목만 그런 거야.
0: 재해석해가지고
2: 약간, 그, 약간 그 사극으로 약간 그렇게 재해석했던 그런 야라, 다른 어떤
0: 아 그런 쪽으로
2: 예 영화들 코미디 영화처럼 그런 한국식 영화
0: 만약에 제작이 들어간다면 뺑덕은 정해져 있죠.
2: 아 원래 성
0: 턱수는 뺑덕
2: 분장이 필요 없어요.
0: 그러니까
3: 카메라 롤 오디션.
0: 자 이렇게 심청가 정주행 오늘도 이어가 네. 봤고요.
2: 네.
3: 두 번째 판슐레 가볼까요?
2: 네. 가보죠. 전라남도에는 지석강이라고 있습니다.
0: 네.
2: 화순에서 발원에서 나주시로 흘러 드들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지석강 드들강의 설화 준비해봤습니다. 나주 남평고을과 화순 도곡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지석강은 평소에는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으나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그 성난 물결이 둑을 무너뜨리고 들이닥쳐 남평 들녘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4: 아이고, 아이고, 또 뭐요, 또 비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애써 지은 농작물들이 흙탕물에 다 쓸려가고 이거 아까워서 저렇지. 아유 사또 해마다 장마철에 이러고 다 가는디 앞뚝이라도 한번 쌓아보더라고.
5: 아 그 작년엔 우더리 둑을 안 쌓았는가? 며칠 밤낮을 고생 해가지고 둑을 쌓아놓으면 장대 같은 비가 그냥 또 쏟아가지고 금세 무너지는 거 기억 안 나?
4: 마을 어르신들 해마다 우리가 일이 모여서 둑을 쌓고 허문 게 몇 해째입니까? 어허, 이 일 어찌할꼬?
2: 그러던 어느 날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은 강어기를 지키던 마을 사람들 앞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4: 에이, 아이 그 어르신은 누구신게라? 이 비에 그라고 돌아다니면 곧불 걸린다니까요.
5: 이곳 물길은 예사롭지 않소이다.
4: 아이 그러니까 시방 우들 마을 사람들이 요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했지. 뚝이라도 쌓아야 되나 어쩌나. 이게 좌불안석 아닌게라.
5: 아니옵시다. 아무리 튼튼하게 둑을 쌓아도 소용없을 것이요.
4: 아이 그러신 그러면은 뭔 수가 있단께요?
5: 안타까운 일이나 심청이가 있어야 할 것이요.
4: 무엇이요? 심청이? 그 말인즉슨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든 그 맹키로 누가 이놈의 누인네가 아이 숨은 말을 하네.
3: 아이 그러고 누가 필요하면 당신이 그죠? 에?
6: 어미.
3: 어디 갔어?
6: 어디 갔대?
3: 아이 그 노인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네.
6: 어미 무슨 거? 나 시방 소름 돋아버렸어.
4: 아이 시끄러. 시방 저 노인네가 사라진 거 보니까 노망난 노인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보시냐 그 이 강을 지키는 이묵이나 용 아니면은 신선?
3: 에? 아이 그러면 그 말을 참말이란 말이셔? 아이고 어쩌까이?
0: 아이고 드들아.
6: 네.
0: 비 맞지 말고 어여 들어와.
6: 아유.
7: 드들아 배고프지? 근데 오늘도 우리 세 식구 먹을 쌀 한 톨이 없구나.
6: 아, 제가 건남 마을에 가서 일을 좀 하고 보리쌀을 좀 얻어왔어요. 이걸로 뭐라도 만들어 볼게요.
0: 아유, 우리 트들이 애비가 돼서 늘 볼 변목이 없구나.

0: 밤낮으로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뭐라도 할 거라고요.
1: 아따 그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가 말이여 그 어젯밤에 꿈에 말이여 아 그 신선 노인이
2: 엄마.
1: 떡 하고 나타나 보러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인디
2: 엄마 아이고 너도?
1: 야야 나도
3: 천보를 받을 것인디
1: 아이고 저 강에 신을 달래야 하니께 아 일을 어째?
2: 아이 그러면 그렇게 한다 치고 아 우리 동네 심청이를 어디서 구할 것이오?
1: 그러지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이오? 십시일반으로다가 집집마다 돈을 쪼까 그럼 내놓자고잉?
0: 뭐라고? 강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구한다고? 쌀 150석에? 만약 내가 심청이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은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실 수 있겠지?
2: 그래, 결심했어.
4: 드드라.
0: 아, 네.
4: 참말이냐?
0: 아이, 네, 어르신. 지금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언제 넘칠지 모르는데 약속만 지켜주시면 제가 강의 신을 만나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4: 아이고... 너를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낼 것이다. 미안하고 고맙구나.
0: 네,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4: 그래, 알았다.
5: 안가 임신아.
6: 드드라, 드드라 어디 간겨? 아유, 그나저나 오늘 뭔 일이 있어? 아, 뭔 굿소리가 이렇게... 어? 아이, 드드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곳이여? 시방, 당신네들 뭐 하는 곳이여, 시방?
7: 오늘 강물 막는 뚝을 만든다더니 우리 드드리가 저기 왜 있는 것이여?
6: 드드라!
7: 드드라!
6: 드드라!
7: 안 돼!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는 게 낫지. 안 된다! 안 돼!
6: 드드라!
0: 엄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비만 오면 강물이 농가 밭을 망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과 우리 마을을 위해 이러는 것이니 만수무강하세요.
6: 안돼, 드드라,
7: 드드라,
6: 드드라.
8: 번번이 무너지던 둑이었지만 그 후로는 강둑이 무너지지 않고 홍수도 잘 나지 않게 되었지만 비가 세차게 내릴 때면 혹여 강둑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드드리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강둑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0: 박종성의 하모니카, 권귀진의 가야금, 정하나의 장구로 강과 바람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이런 이야기 너무 슬퍼요.
2: 맞아요.
0: 네. 이게 지금 설화인데 네. 사실이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1: 근데 어쨌든 이런 설화로 남아있다라는 건 네. 그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시대상이긴 하죠.
0: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1: 그러니까요.
0: 것이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 그런 설화는 너무 많긴
2: 그러니까요.
1: 합니다.
2: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떠올랐어요. 그 에밀레종 설화.
1: 맞아요.
2: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 재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네.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받고
2: 맞아요.
1: 그 신을 달래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논리 하에 네. 재물을 사람을 바치는
0: 사람으로.
1: 네. 네. 아,
0: 근데 내가 아닌 네가.
1: 네.
0: 그리고 어린애가
2: 약간 네. 가장 순수하다는 그 뜻으로 그렇죠. 약간 그렇게 많이
1: 때묻지 않은
2: 하죠. 네.
0: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1: 사람이 제일 무섭다.
0: 또 한번 드는 것 같아.
1: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2: 그렇죠.
1: 옛 논리들이 느껴지는 건데.
2: 그때 약간 그것도 있어요. 잘못된 신념이.
1: 네. 맞아요.
0: 사실
2: 여러
0: 예. 뭐 요즘 그 네팔 사건 때문에
1: 맞아요.
0: 사실은 저도 막 그 영상 때문에 되게 트라우마.

0: 드라마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1: 어,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0: 사람이 분명히 서 계시는데 쓱 네. 이렇게 되는데 아, 못 보겠더라고. 네, 아무튼 이런 지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때 그 트라우마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아무튼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네. 네, 지켜야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봤었는데요. 오늘 수영성우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네네. 굉장히 저 뺑파에 대해서도 놀라신 것 같던데. 아, 굉장히 만족하시죠?
2: 아 네. 그럼요.
0: 이런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2: 그럼요.
0: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신해서 수영 씨의 클로징을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는 아시죠? 상화 씨가 이런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민망하다는 얘기. 자기 잘났다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요. 예, 예, 민망하다는 예. 얘기예요.
2: 어쩐지 굉장히 어떤 연기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0: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 시대.
1: 파트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수혁 씨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불을 켤 기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유는 반딧불이를 잡아다 얇은 명주 보자기에 싸서 그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을 밝혀 책을 읽었고요. 비슷한 시절 손강이라는 사람도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눈에 빛에 책을 비추어서 글을 읽었다고 하죠. 훗날 두 사람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여기서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든 길을 찾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준 원동력이 되었겠죠. 우리 곁에도 차윤의 반딧불이와 손강의 하얗게 빛나는 눈이 있을 겁니다. 그 빛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정혜석의 소리로 단가 죽장망해 보내드립니다.
1: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폭포도 자연이 좋다 여산이 여기로 오거나 필요리카 삼청천 옛말 삼어 들었더니 의식은아 낳고 조는 과연 근이 아니로다 흐물이 유도하여 진금을 씻은 후와 석경을 좁은 길로 인도 한 곳을 데려가니 저익은 이랴 밭 깔고 사호 선생 파도 호곡 뛴다 기산을 넘고 넘어들어 영수로 내려가니 소문한 거에 하야 발걷고

이제 불평역기 세라 황상 국을 토라드니 주님 치리다 모였네 영척은 소를 타고 맹호연은 나귀 타두목 제본년 후 백낙천을 찾으가니 장근은 승사로나 맹동에 안들은들을 화룡강중 들어가니 학창 혁대 뛰고

단가 죽장 망해를 정혜석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형설지공 뜻은 알아도 요즘 아이들은 경험을 해봤을까? 그러니까 형설지공을 보고 반딧불이랑 달빛의 어떤 그 밝음의 가능성 이걸 알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렸을 때 밤에 그 통발건지로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야말로 그 대낮같이 밝은 달 그걸 그대로 경험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달빛을 경험하려면 사실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그 경험이 되는 거라 요즘은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조명시설들이 원체 잘 되어 있어서 자연에서 나오는 불빛이 밝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기후변화나 또 자연환경의 오염에 민감한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것 같은데요. 매년 무주에서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30주년이라고 하는데 이 4일부터 12일까지 내일부터죠. 계속된다고 하니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직접 보여주면 훨씬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야금으로 듣는 살풀이 준비했는데요. 굿거리부터 자진몰이까지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살풀이 굿거리부터 자진몰이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반메기 비나리 보내드릴 텐데요. 이 제목 덕이기도 하고 저의 아직 덜 익은 발음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실제로 만나면 반메기 비나리 자주 나오는데 왜 반매면서 비나리를 불러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스스로의 구강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반매기는 우리가 반쪽이다 할 때의 그 반 그리고 매기는 소리 할 때의 그 매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반매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메나리 토리 띠리린 띠디디 이 조를 다른 이름으로 반맥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유리의 소리로 반메기 비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악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했었던 장석주 시인의 나의 국악 교육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악방송에서 날마다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면서 국악들을 소개하고 그 음악들이 나갈 때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러면서 차츰 국악과 친해지는 중이다. 특히 토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음악 초대석에서는 국악의 길을 가는 대가들을 초청해서 1시간 동안 그들이 살아온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내공이 깊은 그 대가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국악에 대한 내 얕은 이해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 옛 명창들의 소리와 옛 가락들, 요즘에 지어진 국악 관현악곡들을 날마다 들으니 그것들이 마치 지음인 듯 다정하게 느껴진다. 혼자 있을 때 일부러 국악을 틀고 책을 읽으며 글을 쓰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귀 설고 대면대면하다.

된 대금과 검은고, 해금으로 된 곡들이 귀에 들어온다. 대금 소리는 마음의 들뜸을 다독이는 데 좋고, 검은고 소리는 공연히 가라앉은 마음을 북돋는 데 좋고, 해금 소리는 슬픈 마음의 슬픔을 가시게 하고, 기쁜 마음의 기쁨을 더 화사하게 하는 데 좋다. 우리 옛소리와 가락에 대한 청맹관이는 면한 것인가? 여기서 청맹관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눈을 뜨고도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종묘제례학의 느리고 장중한 울림에 마음의 금이 먼저 떨고, 동편제 소리에 탁 트인 득음에는 무릎이 절로 들썩이는 정도는 되었다. 명상을 할 때는 이생강의 대금 연주를 듣는다. 명상과 이생강의 대금 소리는 잘 어울린다. 천지가 고요할 때 그 고요의 한 자락을 물고 울려오는 대금 소리는 소란과 소음에 지친 마음을 소나무와 물과 오래된 바위가 어우러진 숲속으로 데려간다. 소나무 향내가 퍼져있는 가득하면서도 텅 빈 숲속의 공기를 타고 대금 소리에 너울너울 춤을 춘다. 그 대금 소리에 마음 안의 고요가 화답을 하면서 어느 순간 완전한 고요와 평화의 느낌으로 빠져든다. 그러면 대금 소리는 돌연 자취를 감추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마음 안에서 울려 나온다. 대금 소리에 의지해 내 마음이 고요를 딛고 더 깊은 고요의 경지에 들어가 명상의 삼매경 속에서 들은 이 소리는 황홀경 그 자체다. 국악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옛것 중에 하나다. 옛것들은 대개는 우리 유전자 안에 새겨진 계통 발생의 기억과 뿌리 정서와 상관이 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친숙해지고 좋아지는 것이다. 그 뿌리를 찾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천륜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것들이 좋아지는 건 그 때문이다. 격식에 맞게 잘 지은 한복을 입고 싶고 제대로 지은 한옥에서 말년의 생을 의탁해서 살고 싶은 게 내 꿈이다. 매화가 피면 뜻이 맞는 벗들을 불러 따뜻한 밥과 찬 술을 나누어 마시며 좋은 동편제 소리꾼도 함께 불러 동편제 한 대목을 듣는다면 금상첨화겠다. 조선 선비 이덕무는 벗을 가리켜 먼저 나지도 않고 뒤에 나지도 않아 한 세상에 함께 태어났구나. 남쪽 땅에 나지도 않고 북쪽 땅에 나지도 않아 한 마을에 함께 사는구나 라고 했다. 한 시대 한 고장에 태어나 사귐을 오래 이어온 사람이 바로 벗이다. 그 벗들과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린다면 기쁨은 커지고 보람은 늘어날 것이다. 이생강의 대금, 이성진의 장구장단으로 이생강류 대금 짧은 산조 보내드립니다.

이생강류 대금 산조, 짧은 산조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이생강의 대금, 이성진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장석주 시인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명사들이 쓴 글을 모아놓은 국악은 나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책에 담긴 나의 국악 교육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장석주 시인은 2008년에 국악방송 행복한 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즈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인 것 같네요. 구대감 김오겹의 소리로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보내드립니다.

0: 구대감 김오겹의 소리로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1부 끝곡은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중에서 삼고초려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천하 합구죽분하고 분구죽합이라. 주나라 만렵의 진시황이 동일하고 한고조 황제 인위로 동일하야 400년 지보터니 헌제에 이르러 한실이 세야거니 사방에 난신적자 구름일듯 할제 동은 선권이요 선은 유비요 북은 조조라 사뭉이 정자하야 천하 대세를 잡으랴 할제 조조 위인은 치세지 능신이요 난세지 간웅으로 협천재령 제우하니 기세를 난막이라 각설 유현덕은 관공 장비로 더불어 더운 결의을지 오백마 피를 내어 사혈이 맹세하니 천금 같은 기어냥 대장부의 신이로다 무산한 서서인데 초조가 깨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가 허창에 가두고 필적을 위조하여 서석에 보내니 서서 보고 낙심하여 현대극에 보일제 유현덕 대경어요. 아이고 이게 옛말이오. 봄이 바람을 잃고 용이 구름을 잃은 격이에다. 자모지 정리에 아니 갈 수 없사오니 미약한 우리 한실 리선 빌려 건지릴까. 선생은 돌아가 모부인을 위로하고 조조를 섬겨 대사 성공 없소서. 서원직이 가로되 조조에게 몸이 잡혀 종신이 되더라도 불설일모하겠네다. 할일 없이 떠나갈지 현덕이 통곡하며 여봐라 제장들아 저기 일수목을로 서급히 비우다고 선생은 가는 자취 잠시라도 터보겠다. 서서 가다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오니 현덕이 반기하여 어찌 선생이 다시 오시니까 잊고 간 말이 있나니라 양양성의 이심이지어 만국이제 있사온데 성은 제갈이오 이름은 양이오 자는 공명이요 도호는 와룡이라 하옵니다. 불러보지 못할 테니 친히 찾아보옵소서. 현덕왈 선생 말씀 아니거든 유한맹인 될 뻔했소. 이렇듯 작별 후 나라 점점 세하게 질지. 공명을 만나려고 남양강 중 찾아갔으되 첫 번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 즉 워낙은 상친하고 송죽은 교치였니 경계를 바라보니 표현한 선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고 있는 거동 와룡인가 반겼거니 셋째 아우 균일 내라 지피를 정하여 정찰서 두고 돌아와 10여 일 만에 세 번째 찾아갈지

어언유는 신장은 질척고 전역 변요환호곡 자곡 기

신세한인거동 태조기상이옥 관공인보거든년 홍안봉목 삼각숙 사리곡 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닥쳐라.
1: 예.
0: 또 따라라.
1: 예.
0: 노져라.
1: 예.
0: 돈 벌러 가자. 돈 벌러 가.

이종순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라도 부안의 배치기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주의 칠머리 당구 칠성 본풀이 준비했습니다. 해녀들이 부자 되는 대목부터 칠성이 각자 좌정하는 대목까지 들어볼 텐데요. 김윤수 신방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말루나리기입니다. 털루도래기입니다.
1: 김윤수 신방의 소리로 제주 칠머리 당구 칠성 본풀이 중에서 해녀들이 부자 되는 대목부터 칠성이 각자 좌정하는 대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박준영의 소리로 궁초댕기 그리고 청배연희단의 연주로 로타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엽쇼 문 엽쇼 숨은 장군 문 엽쇼. 만인간 들어갈지 망고 복덕이 두리두둥실 많이 들어갑니다.

박준영의 소리로 궁초대행기 창배 연희단의 연주로 로타 보내드렸습니다. 로타가 무슨 뜻이지? 외국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길 로자에 때릴 타, 칠 타를 써서 길에서 친다. 그러니까 길군악 혹은 행진곡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배 연희단에 따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음악이 나올 때의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한 98%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이 음악, 오늘이 9월 3일 방송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방송국은 경성방송국이었죠. 1927년 2월 16일 정동에 설립이 되었고요. 호출부호 JODK 주파수 690kHz였는데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말과 일본어 방송시간 비율이 1:3이었다가 그해 7월에 2:3의 비율로 바꾸어 교대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1929년 9월부터는 일본 방송을 그대로 중계하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국악과 기상통보 그리고 물가 시세는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신문에 그날 방송할 내용이 실리곤 했나 봅니다. 1933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금일의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기상통보, 요리법, 일용품 시세, 영화 이야기, 뉴스 등이 방송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배뱅이 굿도 편성에 잡혀 있으며 이 배뱅이 굿에 대한 자세한 기사도 있습니다. 11월 9일 오후 8시에 서도 창극조 배뱅이 굿이 방송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있는데요. 배뱅이 굿을 흥겨웁고 우습고 익살궂은 사설과 노래와 넌센스한 장면 등의 연쇄로 조선 사람의 유머한 일면을 잘 나타냈다. 명랑한 해학미의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뱅이 굿의 줄거리를 자세히 소개한 뒤에 평안도 지방에서는 이것을 미신 타파의 의미로도 해석하야 배뱅이 굿의 가치를 굳게 말한다라고 했고요. 더욱이 이번에 상경한 배뱅이 굿의 명수 최순경 씨가 방송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순경 명창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1941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나온 배뱅이 굿 최순경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배뱅이 굿이 옵시다. 이때 경성 것도 안 양반 세 분이 나이 놀러와야 퇴로자장하야 시골 하양 나혀라 살았는데 재산은 명명대 수자의 자식이 없어 마냥 근심을 하시는데 삼중 부인네가 소름이 왔으려고 하는 말씀이 옛날 낙지 선교자도 산천에 기덜들여 여홍교사와 여홍리를 낳았다 그런지 우리도 한번 산천에 한번 기도를 한번 가봤으면 삼중 부인네가 산천 기덜들여 살라하니 앞뒤 세월라 뒤집 내월라 가운데 배배를 났습니다. 누수 같은 세월 붙잡지 못하여 책당 같은 호를 넘어가더니 이자고를 어둠을 가던 계집애가 이구십팔 흉놈의 열아홉에 났는데 앞뒤 세월로와 뒤집 내월로는 시집당 가서 유자 생나고 자사한데 배배만 내장을 많이 받놓고 우연득병하여 백야경부가도 황천격이 되었습니다. 근처의 낭만의 스님에서 한 말씀이 그 왕사 중고도 산천에 안장이 좋습니다. 안장이 좋습니다. 햇빛 그 무당 불러설랑 후신 한번 해설나무니 어떻게 죽었다는 덕사나 들여보고 좋은 욕 가라고 추운 죽순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 군날 봤는데 3년서 딱 10살 군날인데 팔도 안 군날 모두 쓰러매서 구슬하게 되었는데 이때 비양개며 재산가 들러설나무니 하루 춘풍의 돈보다 돈 없애고 이복에 방아리 줄룩줄룩 매달려가지고 그 배배의 집합을 당도하는데 그 앞에 어떤 놓치신 내가 아마 술당사는 놓치신 내가 있었는데 이즈가 술이나 사먹고 설라무니 지나갈 수밖에 없으면 들어가 설라무 술을 사먹고 한잔을 하니끼니 그 배배의 구단 녹사와 그 내장원 기물이며 전부 다 그 놓치신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치가 생각하길래 피한경호석이라도 수신간 마디만 눈물까지도 뵀던 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을 한번 눈물이라도 해서라 수토리라도 한번 보러 갈 수밖에 없나 지가 배배의 집을 당당하 설라무니 지나가던 박사보단 구단가 하겠다고 여쭈어주사 허리를 뽑으니끼니

0: 박사모단에 세인다 우리도 한 교수 참모다는데 괜히 기사가 됐다 이럽다고 와서 자관 미신에 맞춰던 양반들은 무대를 가지고 한번 우두둑하고 뚫고 또 사슬부대인 줄 알고 한번 듣다 떠놓았더니 그 사슬부대인 거라 들어와서 한 교수 놀다니 가라 이 화닥닥 뛰어들고 한 말이 에헤 어떠한 신장이면 어떠한 성신인 줄 알아네 앞다리 선강에 뒷다리 우강에 낭디모래 갈꼬꾸 넣던 신장이라고 여쭈아 하면 호란이끼니 그래 그나 큰 구다던 무대에 벼락이 뚝 떠진 게 뒷다리에 더하다 보니까 어떠한 무대에 들어와 구슬하는데 사이씩 벌고 입하고 저는 방울 통해 참 무섭기도 하고 이미 주장하고 다다가 비는데 말자 손다 빌다 손이 꼭 불고 떼서라 호구에다 비는데 에헤 산술로 화식 먹난 인간이 아는 것 없사고 모르는 것만 사와 신장님 어찌난 일 길마중 못하시니 덮어놨나 하소사 이찌가 그다음에 허리 받은 것 때문에 니 얘기를 하는데 어허니야 상세가 방간 니나기 섭서야 티내하는 그 중에 한글이 놀다 갈라고 왔으니 당상이나 한나고 고깔부자 하나 놔주면 즐거이 놀다 가가구나.
1: 최순경 명창의 소리 들으면 약간 비 많이 오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날에 그 대숲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렇게 대나무가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보면 참 낭창낭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최순경 명창의 소리가 꼭 그렇습니다. 1941년에 나온 배뱅이 굿 최순경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지영제 가야금 산조 삼중주 화천월지 보내드릴 텐데요. 이지영의 철가야금, 이연화의 산조가야금, 김철진의 저음가야금 세 대가 펼쳐내는 곡이고요. 이태백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Mm-hmm.

연주도 그렇습니다만 이 연주력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 녹음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그런 게 또 티가 나는, 예, 생색이 나는 이 음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 삼중주 화천월지를 이지영의 철가야금, 이연화의 산조가야금, 김철진의 저음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남도민요 산타령 준비했는데요.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투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2012년에 창립된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는요, 국내 가야금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리고 우리 음악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공연의 첫 무대, 영산회상 중 하연 도들이, 연불 도들이, 타령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30여 명의 연주자가 함께 들려줍니다. 여기에 25연 가야금 합주곡과 협주곡, 17연금 3중주곡 등 새로운 음색과 표현을 담은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가야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수십 대의 가야금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는 한 대의 가야금에선 느끼기 어려운 풍성하고 색다른 울림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가야금이 들려주는 다양한 선율과 깊은 울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은 매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설릉아트홀에서 제8회 전통성악 기획공연 좌창 깊은 사랑을 선보입니다. 공연 제목에 담긴 깊은 사랑은 조금 특별한 이름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무렵 농한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움집에 소리꾼을 초대해 밤새 소리를 들으며 풍류를 즐겼던 공간을 가리키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그 깊은 사랑의 풍류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설릉아트홀은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음향 전문 소극장이죠. 소리꾼의 목소리는 물론 숨소리와 섬세한 성음까지 가까이에서

서 느끼며 오롯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을 시작으로 경기소리와 경기작가, 서도소리, 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예인들이 함께합니다. 9월엔 경기작가 이영은, 경기소리의 김민정과 박나연, 서도소리 사랑, 정가의 이슬기, 경기소리 이세은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평일 공연은 저녁 7시 30분, 주말 공연은 오후 4시에 열리고요. 전 공연 설릉아트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문화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두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선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만나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또 한쪽에선 우리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국악과 인문학으로 풀어내는데요. 먼저 2016 아프로 코리안 프로젝트 쿠아도가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쿠아도는 서아프리카 야쿠바 부족의 언어로 세상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이어져온 프로젝트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예술가들이 음악과 춤으로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과 움직임이 만나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이번엔 다음날 군포로 가보겠습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한낮의 토크음악회 여음 세 번째 무대가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립니다. 이번엔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의 애달픈 삶을 주제로 역사와 영화, 국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데요. 방송인 출신 역사문화 콘텐츠 학자 정재환 교수가 단종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월화수목금 평일 저녁마다 매일 만나 1시간 반씩 같은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 나눈다는 거 생각해보면 애인 사이에서도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는 단 한 명의 애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이름 모를 사람들과 여기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방방곡곡의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음악에 반응하고 같은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방송이란 매체가 이룩한 기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방송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따뜻한 사람들, 건네받지 못했을 따스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문득 더 소중하고 고마운 오늘입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박유민, 김기산, 최관용, 최원영, 이시용의 노래로 함께하리랑 들으면서 9월 3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라디오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미 어딘가에서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9월 3일, 오늘이 바로 방송의 날이죠. 지금은 방송을 대체할 만한 다른 매체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가장 오랜 세월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가장 손쉽게 세상과 우리를 연결시켜준 매체는 역시 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저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 방송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묵직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날이네요.

근데 방송의 가치, 방송의 파급 효과, 그에 따른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을 지나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고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요. 그런 감사의 마음 꾹꾹 눌러 담아 오늘도 좋은 음악들과 공감 어린 이야기들로 1시간 반 채워갈 테니 함께 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문익환의 시, 류형선 작곡, 그리고 정태춘의 노래로 고마운 사랑아.

무니콴의 시, 류영선 작곡, 정태춘의 노래로 고마운 사랑아 듣고 왔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박경수의 신작 물의 시간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의 시간은 박경수가 대부도에 거주하며 오랜 시간 경기 서해의 바다와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야금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때는 일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죠. 박경수는 이러한 물의 질서와 움직임에서 음악적 구조와 리듬을 발견해 바다의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공연뿐 아니라 아카이브 전시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박경수가 물을 바라보고 기록해온 사진과 영상, 글과 녹음 자료가 전시로 펼쳐지며 이 기록에서 출발한 음악이 가야금 연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전시와 공연, 그리고 서해의 풍경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시흥 맑은 물 상상놀이 비포어라는 곳인데요. 과거 하수처리 시설의 일부를 재생해 만든 복합 문화공간으로 오이도 해변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공연과 전시 관람을 겸해 하루 바다 나들이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9월 18일 금요일 7시, 9월 19일 토요일 4시와 7시 공연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티켓 두 장씩 드리고요. 내일까지 신청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쿵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 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1호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도 매화.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1: 범아 나왔나? 밥 다 됐대. 중학생 딸내미가 사춘기 티내느라 그러는지 한번 불러서 나오는 일이 없다. 꼭 내가 방문을 열고 한 번 더 부르게 만든다. 뭐 안 닫고 방문 꼭 닫고 귀까지 틀어막고 앉았노? 퍼드 안 나오나? 아 엄마 잠깐만, 나 지금 들고 있단 말이야. 밥부터 먹고 들어라. 요즘은 막 텔레비도 보고 싶을 때 골라서 보는 세상 아이가. 이런 세상에 지금 안 들으면 큰일 날 게 뭐 있다고. 아 조금만 이따 나갈게. 아 이거 놓치면 안 돼서 그래. 아 근데 엄마 맨날 듣던 라디오 오늘은 안 들어? 맞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내가 우리 봄이만 했을 때부터 라디오는 내 친구였다. 그러고 보니 그때 나도 지금 우리 딸내미처럼 귀에 늘 이어폰을 꽂고 살았었다. 예쁘게 꾸민 엽서에 예쁘게 쓰려고 노력한 손글씨로 또박또박 눌러담아 우표 붙여보낸 내 얘기가 언제 도착해 또 언제 소개될지 알 수 없으니 한시라도 귀에서 이어폰을 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어폰이 연결된 워크맨이라 부르던 소형 카세트 겸 라디오 안에는 늘 공테이프가 대기 중이었고 내 손가락 역시 언제든 내 사연과 신청곡이 나오는 순간 녹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상시 대기 중이었다. 그 시절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 DJ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말이다.

오늘도 나는 방문 꼭 닫고 귀 틀어막고 있는 사춘기 딸보다 훨씬 다정한 라디오를 친구 삼아 저녁밥을 한술 뜨고 있다. 아니 근데 DJ가 읽어주는 사연 속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 맛있는 라디오에 도착한 문자들, 이번엔 굉장히 길게 보내주신 새싹 문자를 읽어볼게요. 보면이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초봄이라고 합니다. 성이 초씨고 이름이 봄이에요. 보면이랑은 달리 저는 외자 이름인데 그래도 제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저희 엄마가 언니 방송을 매일 들으시더라고요. 와, 이 초씨 성은 굉장히 희귀한데 봄이라는 외자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누가 지어주셨을까 했더니 바로 다음에 적어주셨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제 이름도 저희 엄마가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태어난 계절이 봄이기도 했지만 엄마에겐 제가 봄 같은 존재였대요. 혹독했던 긴 겨울을 지나 다시 만난 봄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봄이라고 지으셨다는데 정작 저는 엄마한테 그리 따스한 계절이 되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마음과는 다르게 왜 자꾸 엄마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자도 제가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긴 좀 쑥스러워서 봄이 언니가 저 대신 전해주시라고 보내는 거예요. 엄마에겐 제가 인생의 봄이었다고 했지만 저에게 엄마는 봄뿐만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계절이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평생 겪게 될 모든 계절이 다 엄마가 제게 열어준 빛나는 세상이라고요. 딸내미의 진심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만약 딸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면 어땠을지 또 모를 일이지만 아마 말하는 본인도 듣는 나도 쑥스럽고 어색해서 이렇게 진심이 오롯이 전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 빌렸을 때 진심이 퇴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하게 드러나는 이상하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세계. 내가 10대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를 방금 더 확실히 깨닫게 된 것 같다.

밴드 경지의 연주와 노래로 보물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을 맞아 라디오 극장에도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해줄 만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사실 정말 직접 말하기 쑥스러운 진심을 전하기에 라디오라는 매체가 참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사연은 전해드리면서도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훈훈해지니까요. 그런 게 방송 매체의 좋은 파급력이겠죠. 저도 만날 봄디로서 가능하면 훈훈한 이야기들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국악방송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가수와 노래입니다. 송소희의 나더드림에 이어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정이 내려왔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기상청 서울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9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가을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9월의 시작부터 물폭탄 수준의 비가 지나가더니 다시 늦더위가 찾아와 완연한 가을 날씨는 이달 하순에나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보다 상세한 9월 날씨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열대 서태평양의 낮은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동쪽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의 변동성이 클 수 있겠습니다. 건조한 북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참고로 9월의 월 평균 기온은 평년 기록이 20.2도에서 20.8도 사이였고요. 월 강수량은 평년 기록이 84.2에서 202.3mm 사이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로 내 마음은 가을이요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목요일은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의 끝곡은요. 강은일의 해금, 함춘호의 기타, 안은경의 피리, 신창렬의 퍼커션 연주로 봄날 원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아리현의 노래로 함께하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시흥 맑은물 상상놀이에서 열리는 박경소의 물의 시간 공연 티켓 선물도 내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7시, 9월 19일 토요일 4시와 7시 공연 중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질꼬냉이 듣고 올게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최근 SNS에 올라온 한 고등학생의 기특한 고민에 많은 이들이 훈훈한 반응으로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의 고민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냄새나지 않게 세탁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사업을 그만두고 공사장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 오니 아버지의 옷과 양말, 신발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세제를 많이 넣어 빨래를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A군은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냄새 때문에 미안해 하시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기특한 학생의 글에 누리꾼들은 앞다

때부터 조언을 건넸는데요. 세탁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탈취제와 양말, 안전화 등을 직접 보내주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A군은 추가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 모두 받을 수 없을 정도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후 방학 동안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는 근황과 함께 자신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며 도움을 준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안상준의 노래로 꾸미로다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글 SNS에서 직접 봤거든요. 글을 읽으면서도 훈훈하기도 하고 또 마음 쓸 학생이 어쩐지 짠하기도 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기특한 학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응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고는 해도요. 또 한 곳에서는 이렇게 훈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학생은 이렇게 세상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으니 세상으로 또 한 발 내디딜 힘을 얻었겠죠. 9월 3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주류성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채 한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인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

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구세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떤 노래는 처음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는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웃음부터 삽니다. 1952년 부산의 한 음악회에서 처음 소개된 가곡 명태가 바로 그랬는데요. 검푸른 바다에서 떼지어 헤엄치던 명태가 어느 가난한 시인의 소주 안주가 되어 내 이름만은 남아있으리라고 노래하는 이 익살스러운 가곡에 당시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혹평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이 노래를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웃음거리가 되었던 노래가 우리 가곡의 대표작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진가를 알아볼 수 있었기에 더욱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양명문이 쓴 시에 변운이 곡을 붙인 명태, 베이스 오현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재밌죠. 명태라는 노래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아 이것도 노래인가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그 낯선 방식이 한국적 리얼리즘 가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평가받았다니 노래에도 운명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도 음악도 처음 만난 순간만으로는 그 가치를 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는 것이라도 시간을 두고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 명태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연주 씨, 윤학준 작곡, 잔향, 소프라노 신영숙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조병화 씨, 김동진 작곡, 목련화, 테너 엄정행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신영숙이 부른 잔향, 테너 엄정행이 부른 목련화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영랑 시인의 시 내 마음 아시리에서 뽑았습니다. 속임 없는 눈물에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밤 고이 맺히는 이슬같이 이슬 같은 보람을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메조소프라노 임은경이 부른 김영랑 씨 오유숙 작곡 내 마음 아시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정남 씨 김성희 작곡 내 사랑 망초여 테너 김성록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향아 씨 김수호 작곡 마른 꽃다발 코리아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성록이 부른 내 사랑 망쳐요. 코리아 챔버 싱어즈가 부른 푸른 꽃다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우리네 노래 속에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명태. 한때는 웃음거리가 되었던 노래도 누군가의 목소리와 세월을 만나 오래 살아남았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의 내가 가진 가치까지 오늘 당장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이수대역 언약이입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은 지난 8월 12일 국립구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김연희의 퇴근풍류 시리즈 그 여섯 번째 무대 실황과 함께합니다. 60분 분량의 김영재류 해금산조 전바탕으로 한 무대를 가득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해금연주자 김연희는 서울대학교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서울시 국악관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형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이며 해금정악연구회 회장 또 해금앙상블 셋담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2008년 김연희 해금풍류 시리즈를 시작으로 고도의 이면, 친절한 콘서트, 해금산책 등 여러 독주 무대와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금풍류 시리즈를 살펴본다면 2021년에 명인 한범수를 만나다를 선보였고 2023년에는 영산회상 그 명상적 이행을 선보였으니 이번이 여섯 번째 해금풍류 시리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선보였는데요. 김연희에게 산조는 연주 레퍼토리인 동시에 오랜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 방법을 연구했고요. 2019년에는 지영이 해금 줄풍류의 식임새, 또 2021년에는 옛 음원을 토대로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재구성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반으로도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김연희 해금 줄풍류 산조 시리즈를 남겼고 2022년에는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유파의 해금음악을 공연과 연구, 음반으로 꾸준히 살펴온 셈인데요. 이번 김영재류 해금산조 역시 그 긴 작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연희가 김영재 명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08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결정 수업에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실에서 김영재류 해금산조와 대풍류, 또 지영이 줄풍류와 민요 등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지금 자신의 음악적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요. 약 20여 년이 흐른 뒤 스승에게 배운 산조를 잘 익혀서 이번 독주의 무대에 올렸습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현재 널리 전승되는 해금산조 가운데서 비교적 후대에 형성된 유파입니다. 1947년에 태어난 김영재의 명의는 경기무악과 신하이의 대가 지영이로부터 여러 악기를 배웠고요. 신캐동류 거문구산조의 보유자로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병창, 무용과 작곡까지 두루 경험했던 그의 해금산조에도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어법들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와 성음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경드름과 드렁조, 평우조와 평계면, 우계면과 변우조, 메나리조 등 여러 조와 조성들을 자유롭게 오가고 때로는 현악기 산조나 판소리, 민요의 성음도 이 안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김연희는 이러한 산조를 보면서 여러 색실들이 얽혔다가 풀리는 모습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한 대의 해금이 어떻게 서로 다른 성음과 표정으로 변하는지 그 부분들에 잘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이렇게 여섯 장단 순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독립된 악장으로 두고 있는 단모리 같은 경우는 김영재류 산조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빠르게 몰아가던 단모리 장단, 그 후반에는 장단을 살짝 벗어나서 다소 느리고 여유로운 개면초 선율로 차분하게 마무리된다는 것도 이 산조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1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연희의 여섯 번째 해금풍류, 김영재류 해금산조 전바탕을 감상하실 텐데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순으로 흐르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편집된 음원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의 해금, 이민형의 장구 연주가 함께합니다.

지난 8월 12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김연희의 해금 풍류, 김영재류 해금산조 전바탕을 감상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편집된 음원으로 들었고요. 김연희의 해금, 이민영의 장구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같은 해금의 두 줄이라 할지라도 지영희, 한범수, 서용석 그리고 김영재는 서로 다른 가락과 성음, 또 호흡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연희는 그러한 차이들을 연주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공연과 연구, 논문과 음반으로 잘 기록해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해금 풍류 여섯 번째 무대는 한 번의 독주회라기보다는 김연희가 오랫동안 이어온 해금 음악 연구에

또 한 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유파를 통해 축적한 경험이 김연희만의 해금 성음과 또 해석으로 어떻게 모이고 변화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석진 곳에 웅크린 공이 있을지도 몰라서 내가 알아보지 못한 내 마음을 얼른 집어줘야 할 것 같아서 강주 시인의 시 내 마음부터 줍기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떨어진 공을 줍는 모습을 보며 떨어진 내 마음을 생각하는 시였는데요.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떨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주워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9월 3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삼산의 지긋지긋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강주 시인의 시, 내 마음부터 줍기에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떨어진 공을 줍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주워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주어주는 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달아 1악장 기원, 2악장 소망, 3악장 치유. 강권순의 인성과 김현미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강권순의 인성과 김현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달아 1악장 기원, 2악장 소망, 3악장 치유 감상하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

윤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두원의 평조단소 연주로 청성 자진한 잎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두원의 평조단소 연주로 청성자진한 잎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이 이어집니다.

옛날 어느 사람이 우연히 도깨비 감투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아무에게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신기한 감투였죠. 신이 난 남자는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욕심이 생겨 과일과 떡, 눈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하나둘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볼 수 없으니 들킬 리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깨비 감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도깨비 감투를 얻고 그걸 이용해서 시장에서 도둑질을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담뱃불에 감투 한쪽이 살짝 타버렸습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거기에 빨간 헝겊 조각을 넣었대요. 수선을 했죠. 그러자 감투를 써도 새로 덧댄 빨간 헝겊 조각만은 허공에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예전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훔쳤죠. 시장의 상인들은 빨간 헝겊 조각이 둥둥 떠다니며 물건을 계속 없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거기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도깨비 감투를 쓴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고야 말았죠.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단의 도깨비 노름 듣고 돌아올게요.

장단의 도깨비 노름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은 도깨비 감투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습을 감추는 도깨비 감투를 얻고는 마음껏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들통이 나고야 마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단순히 욕심을 부리면 벌받는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이야기는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쉽게 어떤 선을 넘어버리고야 맙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서는 할 수 없을 못된 말과 못된 짓을 하는 게 요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씩은 도깨비 감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도깨비 감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감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두르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대도시의 익명성이라는 것도 어쩌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도구라고 이해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서정민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오늘 기억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정민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오늘 기억 감상하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코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엔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이 펼쳐집니다. 화요일엔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수요일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엔 각각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로 감성 가득한 시간 전해드리고 있어요.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는데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하늘을 날다, 곽정임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서도 잡가 가운데 초로 인생이 있습니다. 앉아서 부르는 좌창인데요. 초로란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을 의미하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화청춘 소년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그 안이 원통한가. 젊음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마치 어제 오늘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마음을 지금 청춘들을 불러서 타이르듯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설입니다. 장대의 1등 미색 곱다고 자랑마소. 서산에 지는 해를 어느 누구가 잡아매며 동해 유수 흐르는 물은 다시 오기 어려워라. 장대는 크고 훌륭하다는 듯 1등 미색은 최고로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세월 가는 건 해가 지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한때의 젊음을 자랑하지 말란 거죠. 또 제갈공명 진시황 같은 영웅 호걸의 고사를 예로 들면서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역사에라도 기록되는데 초로 같은 짧은 인생은 장래나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살아생전에 먹고 쓰고 할 일을 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해요. 그럼 국악방송 2023 새음원 시리즈로 발매된 서도좌창 초로인생을 이 나라의 소리와 이민영의 장구반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곡, 오늘은 서도 작가 초로 인생을 이 나라의 소리와 이민영의 장구반주로 들었습니다. 작가란 전문 소리꾼들이 긴 사설을 앉아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경기 12작가가 전해지고 황해도 평안도 소리꾼들에게 전승된 좌창을 서도 작가라고 합니다. 특히 평양 출신 허득선과 김관준 명창이 오늘날 서도 작가의 모습으로 발전시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엔 김관준 명창의 아들인 김종조 명창의 소리 한 대목 준비했는데요. 김관준의 적벽가의 가사를 개작, 정리한 활용도를 김종조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1938년 3월 8일 녹음 음원입니다.

먹고 밥을 지어 여기 시기래 할증 탐마 보아도 큰일 났소 퇴병합시다 저 산상의 연기가 모독 나그리니 일정 매복한 군사 있는 듯하니 어서 퇴병합시다 조조가 하는 말인디 몰랐단디 법이가 일러쓰듯 실직하여 허죽실이랬으니 잔말 말고 법지하라 조조가 마당에서 앙천대서 웃음웃으니 지장군절이 황급하여 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우리 승사에 한 번 웃으면 일천군사가 살아를 지니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좌우 못 사였죠 승상님 운난 곡절 좀 합시다

저자가 하는 말이 난 곡절 들어보아라. 지갈공명을 천신같은 모사로 알았듯 오늘 보니 소인이로다. 어째 그러냐 하고 보면 화룡도라고 하는 거든 병목처럼 된 거디야. 일찌군사를 매복했던들 우리는 편가 또 살아 돌아가지 못할 거.

발씨끈이라 정동너는 춘우의 선뜻 적토마상이 둘이 앉아 호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우리 선생 명령 받아 이와 기다린 지 오래거든 어찌 거지든 말가 목 누려서 칼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애걸 복걸 비날 말이 전일인 공 잊었습니까 상마이는 천금이요 하마이는 백금이 3일 서연 5일 대연 극진우 대류라였으니 전일인 걸 생각하야 소장의 잔묘를 살려주소다 관공은 본대 가진 향반이다 호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네 은혜를 갚느라고 백마강 싸움이 붕같은 장사 알랑문 한 칼에 선뜻 비는 인병부굴로 동문사다디 그닥지 그년 후에 독행천리하였으니 이만했으면 빈골 갚았거든 무슨 골도 갚는단 말가 이번 올 적에 굴렁자다 타진 듯 네 모가지를 못 빼가면 내 목으로 대신 커져 굴렁자다 타진 듯으니 잔말 말고 갈바다 조조가 기가 막혀 애글 벗글 비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 비나이다 아무리 굴렁자다 다짐도 쓰나 장군님 명은 하나리 달린 천명이여 소장이 잔명은 금일 장군 수중에 든 청렁도에 달르더니 소장의 잔명을 살려주소다 관공은 본대 후덕하신 양반이라 복목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만 800도 우수를 좌우편으로 치우년 후 생문방을 열어주니 죽었대 조조가 다시 살아 무사히 허도 허도 허도 허다

0: 아무리 적국이나 관공이훈 연연 불만 이루구나.
1: 네, 김종조의 소리로 서도 소리 활용도 만나보셨습니다. 한 거의 100년 전? 100년 전까지는 아니어도 90년쯤은 된 그런 옛 음원인데요. 참 이 시간이 오래 쌓여있다는 것만으로 참 뭐랄까요?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층 더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서 이 매력이 아주 물씬 느껴지는 그런 음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9월도 어느새 9월이고 9월의 주말도 곧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이 밤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이날치의 시리렁실건 톱질이야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나온 지 꽤 된 노래들이 뒤늦게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역주행이라고 하죠.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다시 주목받기도 하고 몇 년 전 드라마가 새삼스럽게 입소문을 타기도 하고 오래전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한데요. 묘한 감동도 있습니다. 좋은 건 어떻게든 빛을 발하게 되는 건가? 조금 늦더라도 결국은 빛나는 순간이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빛나는 순간이 지금이건 언젠가 찾아올 미래의 어느 날이건 함께 기뻐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마크툽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모든 게 빨리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가기 바쁜 요즘 같은 세상에 몇 년 전 노래, 뭐 영화나 책들이 이렇게 뒤늦게 사랑받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 모두가 애쓴 그 모든 시간들도 그렇게 언젠가 빛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솔로몬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괜찮은 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0302예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은 무료이고요. 오늘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2부 이음반 편지 소개해드리고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함께 만납니다. 이상은 씨의 삶은 여행 들려드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선곡해 주신 노래들 만나볼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9월을 맞아 새 계절을 기다리며 듣는 가을 노래입니다. 사실 뭐 9월 됐다고 바로 오늘부터 가을 시작! 아이고 시원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도 9월 중에 여름에서 가을로 변해가긴 하지 않습니까? 가을을 맞이할 준비, 노래 들으면서 같이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추천, 예, 만나보는 가을 노래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봅니다. 오키오키님께서 여러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가을밤에 하늘을 보며 문득 떠오른 얼굴, 그 사람에게 편지로 안부를 물어볼까요? 하셨는데, 아, 과연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오르신 걸까요? 편지는 손편지? 이메일? 아니면 그냥 문자? 뭐가 됐든 생각난 김에 한번 안부 전해보시죠. 저는 그걸 추천해드립니다. 잔나비의 노래

윤건의 가을의 만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초록사랑님의 선곡이었고요. 앞서 들려드린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 노래는 예쁜 사랑님도 함께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다음은 러블리수님의 사연인데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 하고 또 여러 곡을 정해 주셨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적어달라니까 막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익숙한 곡이 하나 있네요. 저만 익숙한 이세준의 노래입니다. 코스모스.

어느덧 9월이네요. 독서 좀 해보겠다고 책을 들었다 놨다.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해지는 요즘입니다. 사실 다들 가을 하면 낭만적인 밤 산책이나 설레는 고백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묵직하고 절절한 발라드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가을의 시작은 역시 가슴 뻥 뚫리는 애절한 가창력으로 확실하게 열어줘야 제맛 아니겠어요?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 들으면서 우리 같이 가을 감성이 흠뻑 빠져보아요 해주셨어요. 개꿀님. 자, 목요일은 내가 PD의 가을 노래 여러분 추천받고 있는데요. 다음 노래는 박효신 씨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 노래는 사랑빛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가을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을 때 듣기 좋은 곡입니다. 예, 추천사였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그리고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듣고 왔네요. 가을 타나바는 김인설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올여름 너무 더웠어요. 빨리 가을이 와서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옆구리가 시려요. 저 가을 타나봐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 아유 그 옆구리 좀 빨리 따숩게 채워줄 누군가가 아우 제발 좀 빨리 좀 나타나면 참 좋겠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같이 기뻐하실 텐데요. 윤님께서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 어여 가을이 오기를, 높고 파란 하늘을 보며 누군가를 떠올리고 싶네요. 가을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파란 하늘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하늘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뭐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그냥 볼 수도 있지만 그 올려다 본다는 것 자체가, 요즘같이 바삐 살고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걸을 일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고개를 한번 이렇게 쳐든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항상 파란 하늘이 또 우리 시선을 맞아준다면 참 행복한 가을이 될 텐데요. 윤도현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K영아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감사 들었습니다. 아, 가을 노래로 일부 가득 채워봤네요. 벌써 일부 끝곡이에요. 이문세 씨의 시를 위한 시 들려드리고 2부에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었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로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440님이 청해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살다 보면 몸으로 직접 부딪혀 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둘 경험을 쌓고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지에도 소중한 경험으로 배운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신지영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릴게요. 어른이 되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 첫 번째, 세상에 헛된 일은 없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헛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작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행복을 느끼면서 했던 일이니 완전히 공짜로 퍼준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엔 나도 늙는다. 나도 어느새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고 예전보다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꼰대처럼 억지를 부릴 때도 있어요. 한때는 이렇게 변해가는 제 모습이 참 슬펐는데 이 또한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거스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세상 모든 일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고명

딸로 살아서 늦게 처리된 어른입니다. 그래도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나이 들고 싶네요.

신지영님의 편지에 이어서 손디아의 어른 듣고 왔습니다. 자, 지영님께서 어른이 되고 깨달은 게두 가지였다고 소개해 주셨죠. 첫 번째는 세상에 헛된 일은 없다. 두 번째, 결국엔 나도 늙는다. 뭐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편집 알미에 평생을 고명딸로 살아서 철이 늦게 들었다는 문장을 쓰셨는데 고명딸 많이 쓰던 최근에는 뭐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예전부터 많이 쓰던 말인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아들만 여럿 있는 집안에서 하나뿐인 딸을 의미하는 단어. 외동딸인데 외동딸은 딱 혼자만 있을 수도 있고 아들이 하나나 둘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아들이 한 셋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죠. 아들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귀한 딸을 음식 위에 얹는 고명으로 비유한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깨알 상식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신지영님께는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9월 이음반 편지 주제는 어른이 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입니다. 어릴 땐 미처 몰랐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잖아요. 이게 약간 좀 제목이 너무 그럴싸해서 여러분들이 편지 보내시기에 약간 허들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유 나이 먹으니까 그냥 이렇더라고요. 어른 되니까 이렇더라고요. 가볍게 언급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냥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유 아등바등 애써봐야 괜히 고생만 되더라. 뭐 아유 내가 옛날에 물려받은 치아가 하도 튼튼해가지고 그냥 온 동네 병을 그냥 사이다병 콜라병 내가 다 따주고 다녔는데 아유 나중에 풍치 걸리고 지금 다 틀리했어요. 치아는 미리미리 관리해야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걸 싶은 인생의 교훈을 편지로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두 개 쏩니다.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 성함이나 닉네임 또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손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9393님의 사연입니다. 친구가 자기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데 내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기분 나쁘죠? 꼭 지만 잘 나온 거 올려. 어? 그럼 적당히 두루두루 잘 나온 거 올려야지. 꼭 일부러 꼭 그런 것처럼 남들은 다 진짜 이상하게 나온 거 지만 옛날에 그 무조건 필름으로 다 찾아야 했던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럿이서 단체 사진 찍은 건 딱 일단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놓고 딱 본 다음에 너무 다 마음에 들면 야 이건 추가로 인화하자 이럴 때도 있지만 야 이건 잘 나왔으니까 이건 너 잘 나왔으니까 너 갖고 이건 내가 잘 나왔으니까 나 갖고 그래서 보통 자기가 잘 나온 걸 갖잖아요. 생각해보면 나 이상하게 나온 거 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잘 나온 거 포기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없앴어야 됐는데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남의 앨범에는 지금 다 이상한 사람 돼 있다고 여러분들.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웃는 거야.

조덕배 씨의 꿈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계속 이어갈까요? 1492님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군요. 순발력을 키우는 방법 아시나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그 순간엔 어버버버 하다가 며칠 후에야 할 말이 생각나요. 순발력 있게 받아치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너무 아쉬워. 집에 가서 꼭 생각나. 아, 이렇게 멋지고, 날카로운 말이 왜 그때는 생각이 안 나고 바보같이 아유. 그래가지고 전 항상 운전하고 다닐 때 과거에 있었던 상황 다시 되새겨 보면서 내가 좀 멋지게 얘기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솔직히 나중에 또 다른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좀 위안이 돼요. 그래, 좀 내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착해서, 아이,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착하다는 얘기가 되네. 그게 아니고요. 1492님,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중요한 말을 참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그렇게 위안을 삼아 봅시다. 백지영입니다. 무시로.

이승환 씨의 노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애절한 노래였죠. 자, 이제 국악 들으러 가볼까요?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요즘 드라마 그 중에서도 사극 OST에서는 종종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들을 수가 있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MBC에서 방영됐던 금혼령, 조선혼인금지령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궁궐을 배경으로 소랑이라는 혼인사기꾼이 등장하는 아주 유쾌한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의 OST에는 B2B 서은광, 멜로망스의 김민석을 비롯해서 여러 뮤지션들이 참여했습니다. 각 등장인물의 테마곡을 비롯해서 드라마의 내용과 분위기가 전해지는 다양한 곡들이 실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압축해서 마치 판소리 한 대목처럼 들려주는 곡인데요. 해금과 가야금 그리고 소리꾼의 보컬이 함께합니다. 작곡가이자 음악감독 조은영 그리고 소리꾼 권송이가 함께 작사 작곡을 했고요. 권송이는 보컬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소랑 출도가 들어볼까요?

남짓 돈을 담아둔 것이었다. 저기서 여기서 소랑이 잡으라. 야 이년 소랑이 잡아라.

그때요, 소랑이 괭이 할배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다 글쎄 한양까지 기어올라와 본격적으로 사기칠 궁리를 허는 뒤 조선팔도 온갖 피 끓는 청춘 남녀들의 쌈짓돈을 탐하는 것이었다. 드라마의 주요 설정과 인물 설정까지 이 노랫말에 다 압축돼서 들어있지요. 이렇게 서사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데는 판소리만한 장르가 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금지령 OST에서 조은영 권송이의 소랑 출도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어요. 최명화의 피리 연주가 이어집니다. Fair Wind

안진성의 해금 연주곡 파란 나무까지 듣고 왔습니다. 1440님의 사연입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전엔 아가씨들이 많이 먹네 소리 들었던 우리인데 세상에 삼겹살 3인분에 볶음밥만 먹고도 배가 불러서 당황했어요. 한번 써봐. 친구랑 오랜만에 두 분이 만나신 거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많이 드신 거예요 도대체. 둘이서 여자분 둘이서 삼겹살 3인분에 볶음밥이면 이게 그때 배가 불러 당황할 정도면 예전에 진짜 잘 드셨나 보다. 아 하긴 저도 진짜 옛날에 그 여러분 그 야구선수 홍성훈 선수하고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고기를 진짜 잘 먹으니까 그 선수가 그 당시에 선수 생활 하던 상황이에요. 그 동료 선수인 이대호 선수라고 있어요. 진짜 체격이 크고 막 체중이 130kg 이상 나가던 그 선수를 언급하면서 와 세준이 형 진짜 이대호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와 근데 요즘 밥 한 끼를 못 비우고 항상 8살 막내에게 예, 밥 남은 밥을 이렇게 한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떠주는 그게 왜 그런 거지?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뭐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가 많이 차올라서 적게 먹고도 행복할 줄 알아. 이 사사님의 사연입니다.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차 사이드 미러에 치였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았는데도 충격이 대단하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세요. 저릿거려서 오랫동안 치료받았어요. 아우 이거 위험해요 여러분. 이 사사님 뭐 크게는 안 다치셨는지 모르겠네. 예 그냥 이렇게 뭐 차라서 그런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것보다 그냥 같은 속도로도 차에 이렇게 차 딱딱해서 그런 거겠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보통 사고가 나면 며칠 있다가 막 후유증이 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차에 치여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타고 있던 차가 뭐 뒤에서 쿵 받쳤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아니 그냥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랑 혹은 뭐 벽이랑 부딪히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큰 하중이 예, 아주 그 짧은 지점에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또 뭐 부끄럽기도 하고 예, 긴장해서 통증을 잘 모르더라도 나중에 아파오곤 하더라고요. 아 치료 잘 받으신 거죠? 아이고 오랫동안 치료받았다고 하셨구나. 에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받았다고 하셨던 거 보니 예, 이제는 완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예, 오늘이 방송의 날이었죠 여러분. 예, 방송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날이 있는 것도 감사하기도 하고 항상 또 저희 방송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답니다. 정겨운의 해금 연주 아름다운 날들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에서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은 날은 1947년 9월 3일의 일인데요.

그 이전에는 일본의 호출부호 JO를 썼습니다. 우리가 79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음으로써 전파 독립과 방송에 관한 독자적 주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방송의 날은 그저 방송을 하는 이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호출부호를 배당받았던 건 방송의 주권 회복이 이루어진 거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9월 3일 방송의 날 산책길은 햇살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창, 동쪽 창문이 있는 풍경과 함께 문을 엽니다. 평시조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평시조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9월 3일은 방송의 날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방송이 일본에 호출보인 제2호를 썼습니다만 1947년 9월 3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 방송의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전파 독립과 방송에 관한 독자적 주권을 소유하게 된 건데요. 그로부터 세월이 어느새 79년이 흘렀습니다. 79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가 세워온 전파 독립과 방송에 관한 독자적 주권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잘 흘러가고 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무용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1828년 순조 28년에 이 땅에 처음 선보인 향악정제의 하나죠. 춘행전 반주음악입니다. 춘앵전, 봄춘자, 꾀꼬리앵자, 지저귀일 전자를 쓰는데요. 봄날에 꾀꼬리가 지저귀인다 이런 의미를 제목이 지니고 있습니다. 효명세자가 그의 모친을 위해서 새롭게 창사를 짓고 춤이 만들어져서 1828년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이 해는 효명세자의 모친 순원왕후가 40세 되는 해라서 효명세자는 어머니를 위해 축하하는 의미로 이 춤을 무대에 오르도록 했고요. 자신이 지은 창사를 이 춤의 도입부에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화문석 돗자리 위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추는데요. 이 춤은 여성 예능인이 추기도 하고요. 나이 어린 무동에 의해서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국립국악원의 해금 연주자로도 활동하셨던 김천흥 명인이 무동으로서 순종 황제 때의 그 황제 앞에서 이 춘행무를 추었던 역사도 남아 있습니다. 춘행전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전통예술원 교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춘행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전통 예술원 교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사 죽지사입니다. 이 곡에 붙여진 죽지사라는 제목은 노랫말 1장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1장의 노랫말이 건곤불로 월장제 정막강산 금백년이라고 하는 도암 이제의 과시 셋째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암 이제가 지은 과시 제목이 대태백혼 송죽지사라서 과시의 제목 죽지사를 가져왔고요. 일명 건곤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도암 이제가 지은 한시 첫 부분이 건곤불로 월장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첫 두 글자를 따서 건곤가라는 다른 제목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장단이 6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각 장마다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유절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렴구의 노랫말이 일심정념은 극락나무아미상이로구나 하는 불교적 요소가 보이는 것도 좀 특별해 보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형성된 가집에 이 곡이 나와 있어서 죽지사는 늦어도 20세기 전반 무렵에는 분명 불렸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지사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가사 죽지사 1장부터 4장까지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골랐습니다. 세종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목이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 이런 뜻의 여밀락이란 제목인데요. 이 곡은 4장부터 속도가 다소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4장과 5장 듣겠습니다.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의 급박이 시작되는 부분 4장부터 5장까지 감상하셨는데요. 정롱악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철연금과 검은고가 함께하는 철연금 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철연금은 쇠줄 악기인데요. 양금을 철연금이라 부르기도 해서 양금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죠. 오늘 들으실 철연금이란 악기는 20세기 전반기에 이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김영철이란 분이 하와이안 기타와 검고의 특징을 살려서 만들었죠. 이 악기 형성의 여러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요. 김영철이 어느 날 기타를 눕혀놓고 악기를 만져보다가 그걸 검고로 연주하는 술대로 쳐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다가 이 악기와 검고의 특성을 결합해서 무언가 만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기가 철연금인데요. 오른손에는 술대를 쥐고 왼손에는 농옥을 쥐고 음정을 만들면서 연주를 합니다. 김영철이 철연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농옥 대신 화장품 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길이가 한 4에서 5cm 정도, 지름이 4cm 정도 되는 대나무 원형 틀 안에 나사를 끼우고 둥근 아크릴을 고정시켜서 손에 쥘 수 있도록 만듭니다. 둥근 아크릴이 구르면서 식임새를 만들어내죠. 처음에는 이 악기로 주로 무용 반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악기를 만든 김영철이란 분이 줄타기 명인이지만 예인 집단의 후예라서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이 철연금으로 마침내는 산조까지 만들어 연주해서 김영철제 철연금 산조가 이 땅에 남게 됐습니다. 이번에 김영철제 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유경화의 철연금,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철제 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유경화의 철연금,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산조를 만든 김영철, 이분은 1920년에 태어나서 1988년까지 사셨는데요. 세순모 집안에서 태어나서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셨습니다. 원래 줄타기 명인이셨죠. 9살 때부터 줄타기를 배워서 여러 공연 활동을 펼쳤고요. 1978년에 줄타기 예능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줄타기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대균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동부민요 몇 곡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민요와 함경도 민요 연곡 준비했습니다. 정선 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이어듣겠습니다.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부민요 몇 곡 이어 들으셨는데요.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별신 골랐습니다. 김덕수 외 여러분의 풍물과 동해안 별신 굿의 명인 김정희 등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동해안 별신 굿의 여러 장단을 풍물악기로

연주하고 또 소리도 함께하는 음악입니다. 김덕수 명인은 경기 지역 출신이라서 별신군 음악을 언제 배워서 이런 음악을 연주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명인이 별신꽃을 배우던 일에 관해서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마다 여러 지역의 풍물 명인을 찾아가 배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때의 열정이 기반이 돼서 평소 그가 다루지 않았던 동해안 별신꽃 음악까지 두루 섭렵하게 이룬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동해안 별신꽃의 타악 연주를 기반으로 한 음악 별신 듣겠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해안 별신꽃 음악의 여러 다양한 장단을 두루 들을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동해안 별신꽃 음악의 장단은 난해하죠. 한눈에 장단 구조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상하면서 장단 따라가기가 바빴는데요. 별신 들으셨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회의 연주 김정희

0: 예솔이 원 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간 이후 부분에서 동양별신 굿의 무가를 지금은 고인이 된 김정희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1년에 김덕수 청배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음반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판소리 흥보가 중에 골랐습니다. 둘째 박을 타면 온갖 비단이 나오는데요. 그 비단 타령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우양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여보 마누라, 우리 이박 속에서는 이렇게 돈과 쌀이 나왔으니 박을 두 통째 키워보세. 그 박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는디? 그런데 물 한 모금 마시고 바꾸세요. 쌀을 보더니만은 밥을 안 먹어도 식열이 올라갔고 그냥 거기 탔던 것 같은데. 두 통째 갖다 놓고 이렇듯 켜보는디 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간다.

비단 이름을 다 외워놨던가. 비단 하나씩 들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듯 비단 타락을 하는데.

내가 비단이 나온다. 주간부 상어 300장 딴딴 일광단 고소대 악양두해지 내비광대랑단 수왕부요 지어라 진상거든 천도문 천하 구조산천 초목 지동문 등탈산 소천 나의 공부자 대단 남양 초장의 경종 운디지라여 웅화룡단 사약가 분본 여단허지대 환생의 영천아 풍진을 시르르치 근군대 운다 연불 다정 채워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 꿀방 가루다리 국화색인 환자문 초당전 파괴상의 몰다리 보두문 천하구중 산천 총목불이래 일든지 돈본 내던 지도문은 곧만 두고 가자 금방 불방 간다니 북한색인 환자문 초당전 파괴상의 몰다래 보두문 경상도 황조포민의 흥정은 각사로다 예주원주 공주옥구 자주길중명 천세마포 강진나주 극강세무이며 한사 세무수생 수삼 발갑진고 사간사 천공단 홍공단 백공단 업공단

0: 죽은 집으로 지단 옷 한 벌도 못 입어봤더니 지단 나온 집에 그냥 마누라 마음껏 골라서 하나 입어보소. 무슨 색깔이지 어떤가? 영감, 나는 그 송아색 사무잔저구리가 제일 좋습니다. 제? 영감은 무슨 색깔이지 어떻디요? 나는 그 평생 끊지 않고 그 흑공단이 제일 좋지만 홍보가 흑공단으로 한번 끼며 보는디 흑공단만 그 흑공단과 그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바리 흑공단 제끼 흑공단 보소 흑공단 다님 흑공단 홀티 흑공단 흐르수 흐르들고 끝은가 날 보소 흑공단으라도 꾸민다 송아색 댕기 송아색 저구리 송아색 조마 송아색 다니 송아색 속 송아색 속속보 송아색 보선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 그로수 허를 들고 뜨거운가 날 보이고 마누라는 할일 없는 깨꼬리가 내 그리여 아 그러고 본게 영감은 물감하고 갔어
1: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계집은 상하의복이고 형제는 일신수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부인은 상하의복이라서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고 형제는 일신수족이라 대체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런 대목임에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1970, 8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온갖 비단이 나오는 대목 둘째 박을 탄 비단 타령 들으셨는데요. 성우향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명환 명고의 장단 역시 명불허전인데요. 이분은 1978년에 중요 무형 문화재 판소리 고법 예능 보유자가 되셨던 분입니다. 예능 보유자가 되시고

11년 후인 1989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부채춤 반주 음악 골랐는데요. 문경화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부채춤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원완철의 대금,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이호진의 피리, 문경아의 철가야금, 이경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채춤은 사실 추억의 춤이 됐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채춤 추는 모습을 보면서 매료됐던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춤이기도 한데요. 요즘 여전히 부채춤의 위세 대단하죠. 세계 공연을 가면 전 세계인들이 화려한 그 춤에 매료되곤 합니다. 오늘 방송의 날에 2시간 동안 음악 함께 나누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방송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잠시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느 방송이 송출될 때 그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땅에는 같은 시간대에 송출되는 다양한 방송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국악방송을 틀어놓고 송지원의 국악산책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방송이 해야 할 일도 좀 더 생각해보게 하는 날이 아닌가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신청이 이 말 듣고 천우신조로 생각하고 동립 사람도 모르게 은신하야 도상황을 청해드렸구나. 나는 이 마을 사람으로 부친이 안 명하여 고향미 삼백성만 풀전의시주하면 정녕눈을 뜬다 없이나 가세극빈하여 지몽을 팔자하오니 나를 사감이었도 선인들이 이 말 듣더니 출천대로다. 고향미 삼백성은 염려마오. 그러나 우리 행선날이 4월 15일이니 떠나가잔 날 가겠소. 충갑받고 발린 몸이 내 뜻대로 오니까 그난 염려마 없어서 선인들과 약속을 하고 선인들을 보내놓고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오야 고향미 삼백성은 몽운사로 올렸으냐 아무 염려마 없어서 언니 자식아 네가 어떻게 해서 고향미 삼백성을 올렸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전일 승상대에 갔을 때 부인이 저를 수양딸로 정한다 하신 것을 분명 대답 못하고 왔었지요. 지가 오늘 건너가 아버님의 사정을 여쭈니 부인이 들으시고 고향미 삼백성을 몽운사로 올리면서 저를 수양딸로 달아간다 옵니다. 잘 되었다 잘 되었다. 양반의 야식으로 몸 팔렸단 말이야 인소신 않지어나 그 승상댁 부인께 수양딸로 정하는 게야 어느 놈이 날 딸 팔아먹었다고 천기 하겠느냐. 잘 되었다 잘 되었다. 그러면 어느 날 달에 간다 하시더냐. 4월 15일 날 달에 간다 옵디다. 여봐라 청아 그 달도 받고 좋은 날 달에 간다. 그런데 그 나는 어쩐다 하시더냐. 아버님도 묘세 간다 옵디다. 그럴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눈만 나나만 이곳이다 두겠느냐. 너는 가마대야 갈 것이다마는 나는 무엇하고 갈고 오 저 김순장태 꺼어감서라도 타고 가지. 신천 같은 여성으로 부친을 어이 속일 리 있으리오마는 속인 것 또한 효성이라 이것도 부친을 속여놓고 그날 그날 보낼 적에 하루 난 분들 생각하니 행선날이 하룻밤이 격한지라 눌러둔 백발 붙인 연결어 모아 죽을지를 생각하니 정신이 빵망하고 할 좀 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부친은 사시복 달래고요 농안은 더거두고 간만면 다시 꾸며 쓰기 쉽고 걸어놓고 모친 분묘를 가져가서 분행사대 우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여식 저희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삼백성을 반려 제 속으로 가게 되니 연예

오난 지가 울린 소리 망종 흘린

집으로 돌아와서 부친 진지에 올리 후 방참 정상적이 되니 부친은 잘 들어 아무런 유를 모르는구나 잘 믿길까 염려되어 크게 아무든 못하고 경경 열렬하여 속으로 느끼난디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로는 종호갈고 지가 천을 아

하지만은 내일부터는 또 동이꺼리 될 것이니 어쩌고 갈고. 오늘 밤 고영실을 안지 머무로 예란참 돈난해는 불쌍하다 내라이면 불쌍거인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더 묘시련만 일려으로 의열거나 전지에가 사정이 없어 박서 달리

안녕 나이길 수말년 소통국 모자이면 정적관 한도

불성종부지멸 현삼수유소일이는 산동어 형제의 별 이별

날이 점점 밝아지니 눈물 씻고 밥을 지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긴지 잡수시오. 언니 자식아, 어나지 밥은 별로 잃구나. 부녀 철륜이라 어찌 몽조가 없을 소냐. 여봐라 청아,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을 꾸니 네가 수레를 타고 가듬는 바다로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그래 내가 뛰고 굶굴고 울고 야단을 했지. 소설아 저 잠을 깨어 내 손수 해몽해봤지야. 꿈에 수레라는 것이 생시에 가마탈 꿈이오. 또한 꿈에 눈물이라는 건 생시에 술이란 말다. 그러니 오늘 승상대에 가서 술에다 밥에다 잔 먹을 꿈 아니냐?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알지만은 아버지 그 꿈 잔이 좋습니다. 좋고 말고야. 그런디 정아, 여 오늘 아직 반찬이 매우 좋구나. 누집이 제사 모셨더냐? 반찬도 띄어놓고 아버지 많이 긴지 잡수시 오냐 오냐. 내가 언제는 많이 안 먹디야. 그런디 어라라 상불해라. 오늘 승산댁에 가면은 잘 먹을 텐디 지금 딸달이 온다고 산적 볶고 치지고 볶고 야단 났을 것이다. 어서 상불려라. 심청이 할 일 없이 친지장 울리치고 후원으로 돌아가 사당 하직 자로 돌아가는디 후.

나는 산당문을 가만히 열고 통곡사배하는 말이 삼대

하고 삼병서고 몸이 발려 제소로 가옵니다.

사당하지라고 이제나 나풀이 생각으로여도 부친을 더 속일 수는 없는지라 심천지가 동보소 부친 앞으로 부친을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사 깜짝 놀래 에이 아가 이게 웬일이냐 에이 얘가 온 아직 반찬이 좋더니 뭘 묻고 취했느냐 아니 정신 차려라 아가 아니 어떤 놈이 봉사딸이라고 전기하더냐 정신 차려 말아야라 아니 아가 청아 아이고 아버지 오야 오야 고향민 삼백석을 가져를 주오리까 어 고향민 삼백석 말이로구나 아 지금이라도 가서 근선 외아버리고 오면 될 텐디 애비라기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한단 말이냐? 남경장사 손님들께 삼백서의 몸이 팔려 오늘이 행선날이 오니 저를 망중

농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무엇이 어째? 아니 고양이 삼백색이 무엇이? 에이? 허허 삼백색의 몸이 발려온 날 죽으러 가는 날이여? 에이? 허허 이게 웬일이여? 이 말이 웬 말이여? 애비병원분 또한 곧 네 마음대로 하단 말라 무더니야 눈을 팔아 너를 살 때 너를 팔아서 눈을 뜨며 은주를 보랴 눈을 떠야 무더니야 잘 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서름 니들어라 너 몰친다 낳고 치기라 너 주워 안못 본 늙은 애비가 품 안에 다들 안고 이집저집 다니며 동양쩌도도 매겨 개호개호 길러대오지만큼이나 장소 묵은 그집 해끈신 볼 널 놓아야 이겼더니 이게 웬 말이오? 안 되니? 팔소선인들은 문전에 들어서 심낭자 물 때려져가오. 신봉사 기가 막혀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 예, 무지한 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재지는데 어디서 왔느냐? 잘 모르는데 딸 저기 꾸용꾸용꾸여라 값을 주고 샀단 말이냐? 에이 무지한 놈들 같으니 옛말을 못 들었나? 7년 대한 가물 쪽에 사람 잡아 빌자거니 타진 구러진 박음 전조 단발 신전병무 상님 뜨거로 들었더니 대구방 소철이라 풍년이 들었단다 사람 잡아 빌려지며 내 몸으로 대신 감아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뜨기도 내가 싫다 가사 광광 뛰다려 목재비지 덜덜 껑대리 둥글치고 울며 죽기로만 작정하니 심청이 기가 막혀 우리 눈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 푸저 철준 끊고 싶어 끝싸오면 죽고 싶어 육사리까 아버지로 눈을 또 대명 천재 몹시고 칠십생남 하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이렇던 야단이 났는데 그때야 무릉촌 승상부인이 이제야 그 소식을 듣고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구나.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오야 승상부인이 저를 다녀가라옵시니 어찌하오리까 아이고 그 대기는 열 번이나 백 번이라도 다녀오너라 시비 따라 건너간다 울며 불며 따라갈지 아이고 아이고

그럼 발자요와 양치니 군용 허여 폭농을 누르며 부지정하로 잘 사는디 내 신세는 어이고 여이지여이래니린고 승상대걸 당도은이 부인이 반기가 심청손을 부여잡고 이제 전하 무정한 사람 나던 너를 딸로 여기든디 너던 나를 속였느냐 너의 효성은 장근이와 안못보는 너의 부친 누구의 타으냐느냐 고양이 산맥성을 내가 내어줄 것이 선인들까 해야가라 심청이 어짜오래 당초 한번 언양한 걸 이제와 두 많으면 선인들 또 낭패 없고 콩기 없는 많은 재물을 지가 어이 받으리까 이제 후에는 할 일 없도 부인의 심청은 긴생을 보고 다시 권치 못하시고 진정 그럴진데 너 환상이나 그려두고 너를 본 듯이 보건도라 화공을 급히 불러 내어봐라 심낭계야 생기면용 수신계워 안진보냐 낱낱이 잘 그리면 중상을 줄 것이니 착실히 잘 그려라 화공이 분도 듣고 운색단청을 부르고 심정을 요만하고 보는디 화용을 대고 온 얼굴 뭘 하나 한 순이가 세워주고 전진한 듯 난초같이 푸른 머리 두귀 밑에 따인 것과 무지홍상 이쁜 태도 역력히 그려내어 촉자 떨어내던지 심청이가 둘이로구나 부인이 손수 화제를 쓰는디 생기살기 일본가르 연장하필 우산삼고 세간체류 다 양천은 초록강남이니 가니라 부인이 더욱 기가 막혀 한 손 들어 족자 들고 또한

태양 사랑 일륜들은 볼 수가 없네. 신천이 일어서며 물때가 늦어가니 어서 건너가건네다. 서로 통곡하지 하고 심청이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뛰고 야단이요 선인들은 재촉이다. 도사공이 가긍이 여겨 백리 백성 마포 백목학 한동실 동중에 내어놓고 신봉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따로 동장에게 의택하고 떠나는구나.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려난 조마자락을 거둔 거둔 안고 피

땅 진족 따라갈 때 걷는 마을 바라보면 이진산땐 작은 아가

일을 네가 행여이 전드냐? 금년 7월 칠성야의 함께 걸교거였더니 이제는 하리롭다 삼침지 순옥길과 함께 자느냐. 너희들은 발자주와 양치니 구조로니 묘시고 자리거라. 나는 누나 우리 부친사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구인자는 지지자라 우리 정직을 생각하며 나 죽은 후에라도 우리 부친을 위로하여라. 동리 남녀노소 없이 누디 부끄러워 모두 울고 하나

허여 정산도 찡근 딴듯 초목도 눈물 찐듯 휘늘어 곱듯

노란 적격골이 누를 지면 허였는지 환우성 지져 울고 뜻밖의 그 연인은 그 족도

우리 한물옹 돌아니 광풍의 예절에 별이 해당마 한숨이 떨어져 심청을 불어 부딪히니 꽃에 얼들고 얼른 말이 약도 춘풍 불행이 변 하인 취소 낙관에랴

짓밟아 죽으랴마는 수원수물어로 이거리 길을 낸 줄을 모르고 강둘에 당도하니 선두에다 토판 놓고 심청을 인도가야 백장하루같이 누워고 행선을 하던구나.

실상반이라지. 옛날로 얘기하시던 말상은 서부땅으로 알아 그를 왔더니

이런저런 행선하여 나우가다가 자유의 나간 사관을

한안거 지에

모두 내 자고 망령장파에 뛰어놓으니 갈매기를 바다를 물어서 지금이 지혜당에 우리도 세상에 인생이라고 생유

방방이 보임에 나도들을 다 알고 바라질성에 누구를 누리이루 사우에가산성을 방아라를보니 산두에 묵은 고향산이여 우리에라서 예가 먹은 우리라 해당지구 주문 날인데 잘생은 기설 자가다 우리 아마라들고 야생은 장망하여 갈 길 쫓아도 가구나 때는 마찬가지로 그대인 곳 중추파를 시부야에 광명좋은 날 두려운 누구도 없이 방아가기고 광명사에 두기지굴고 상반농리에 갈매기 울고 해등산에 산나이비 해방송에 가득으나 신난한 중에 서북강 남극이 이루기는 옹성으로 짝을 불러 한수로 때때때 나가서 감도 나가서 다른 생각은 다 아니나 가고 봉봉수

이런저런 죽은 사람 동네 찾아들어가거니 죽은 사람의 부모 동생이며 처자문서이며 일가 친척이 모두 다 모이며 파산배에 살아왔단 말을 듣고 선상머리에 성내다 아라 대전을 부여고 잡고 애곡을 부어걸러 홍보가라가인형유무지용의 용장님과 화장아이는 천행만행으로 살아왔겠니와 우리 기아부지는 물결을 조무작어서 헐렁을 갔다지 애구애구 솔피울 적에 백일이라도 무가

두둥두둥 찾아들어가거니 장손이야 부인 장손이야 부인 삼년삼망아니 애마 가거는 나가리라고 가진지 무

재력놓고 재진해주니 한잔 무엇놓고 두잔을 성배라고 석잔부 대배한 후에 안성동거구 설비 울다가 여보세요 기아부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세상 전망을 알 수는 없으나 죽은 혼생이라 눈이 그들랑은 술 한잔이며 아름한 거리를 당하도 아이고 아이고 설피 울저에 장손아버지의 방문 열고 썩 떨어지니 우던 장손이 어머니 마당 다리에 나가거나 다리에

밥을 빌어다가 죽을 수 제모

지어 동무님 동무라 동료는 신손 불기라 하여 망한 배는 망해버리와 봉주를 받았네.

얼마나 지렸음만 도르르마나 지렸음만 어흥만 칠천 양요선과

철렁철렁 들어갑니다. 대진치어 후바주마니 돈 받아 드릴래기.

양 선장에서 그 조급하란 돈과 진남도 항구에서 이 표급하란 돈이면 얼굴을 털무더기에서 쏟아지난 은금 경기도 인천 항구에 힘들지겠구라 세계가 구게 놀려있는 재산은 오늘날 장소로

0: 흰젠 붕에 누워서 달고 풍경을 만지가요. 불붕앙만 번호를 불러 심리의 장가를 나려간다.
1: 이야기야 이야기야
0: 그야
1: 너야
0: 어디야 남군 구제로 해나를 치고 불러.

0: 주로 여우지의 군인이다.
1: 으야디야, 으야디야.
0: 으야디야, 강수로 수를 믿고 영월로 속을 삼아 지무위에 하다가이다. 으야디야, 으야디야, 으야디야.

이물도 타고 오늘 또 다르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9월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눈을 바꿔 놓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엔 그렇게 시원해 보이던 하얀 반소매 옷과 샌들이 이제는 어쩐지 계절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옷 색상도 이제 한 톤쯤은 내려간 걸 입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신발장 앞에 서면 여름 내내 신었던 샌들과 슬리퍼도 슬슬 쉬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건 새것을 맞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쓰던 것들과 조용히 작별하는 일이기도 하죠. 특히 여름 신발은 땀과 습기 또 비와 먼지를 온몸으로 받아낸 물건인데요. 그대로 신발장에 넣어두지 말고 다시 만날 내년 여름을 위해서 잘 털고 말려서 보관해야겠습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긴다면 여름 신발 한 켤레부터 천천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철, 나를 부지런히 데리고 다닌 것들에게 수고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반각시조 1년입니다. 노래의 김영기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반각 시조 1년이었습니다. 노래의 김영기였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9월이라는 말이 참 묘하게 다가옵니다. 같은 옷을 봐도 8월에는 시원해 보이던 것이 9월이 되면 어딘가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여름 내내 잘 신던 샌들도 신발장 한쪽에서 문득 바라보면 아, 이제 계절이 지났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해두면 좋은 일이 바로 여름 물건 정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발, 네, 생각보다 고생 많이 했죠. 맨발로 신는 샌들과 슬리퍼, 땀과 피지가 바닥에 남기 쉬운데요. 또 여름 운동화는 비에 젖기도 하고 냄새가 배기도 쉬우니까요. 그 상태 그대로 신발장에 넣어둔다면 내년 여름에 꺼냈을 때 반갑기보다 난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겉에 묻은 먼지와 흙을 부드러운 솔이나 천으로 털어내고 속까지 충분히 말린 뒤에 보관하는 거죠. 신발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쪽에 종이나 보형제를 넣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작은 정리가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까지 조금은 단정하게 해줄 것 같네요.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실 떠나셔야죠. 팔도 마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형님들, 누님들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임선문 해금 경기 대풍류 긴 연불에서 가래조까지입니다. 해금 연주의 이승희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임선문 해금 경기대 풍류 긴연불에서 가래조까지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이승희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5년에 제작된 권정희 강릉 아리랑입니다. 이 음반에는 강릉을 중심으로 널리 불려온 강릉 자진 아라리와 강릉 아리랑을 비롯해서 고성, 양양, 속초 등 영동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해지던 토속적인 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강릉 아라리와 역금 아라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리랑을 아라리라고도 불러왔는데요. 이 지역의 아라리는 산간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아주 가까운 노래였습니다. 나무를 하거나 모를 심고 밭을 매는 일터에서도 불렀고 오늘 함께 듣는 강릉 아라리와 역금 아라리의 관계도 재미있는데요. 아라리가 비교적 느긋한 호흡으로 오래 이어지는 노래라면 역금 아라리는 그렇게 아라리를 부르다가 조금 지루해질 즈음 빠르고 경쾌한 가락을 한 번씩 섞어 부르던 노래입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권정희는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온 소리꾼인데요. 현재 강릉 아리랑 보존회 대표로 활동하며 고향에서 전해온 소리를 다음 세대에 있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정희를 중심으로 김소희, 백은희, 정태경이 함께 노래하고 최경만의 피리, 원한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김보경의 가야금, 그리고 윤석영의 아쟁과 윤순병의 장구가 그 소리를 받쳐줍니다. 강릉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노래가 되었는지 따라가 보시죠. 강릉 아라리, 역금 아라리,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권정희, 김소희, 백은희, 정태경의 노래로 강릉 아라리, 역금 아라리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다음 시간에도 국악방송이 담아놓은 귀한 음원 가운데 한 곡을 정성껏 골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중 중몰이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지순자 장구의 김일구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0: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중 중몰이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지순자 장구의 김일구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창틀이나 타일 줄눈처럼 원래 반듯해야 하는 선이 어느 날 물결처럼 휘어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유,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한가 보네 하고 넘기기 쉽지만요. 이럴 때는 노안 말고도 황반 변성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반은 눈 안쪽 망막의 한가운데에서 글씨를 읽고 얼굴을 알아보고 또 색과 모양을 또렷하게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단순히 흐릿한 데서 그치지 않고 직선이 휘어 보이거나 글씨 일부가 찌그러져 보이고 또 시야 한가운데가 어둡거나 가려진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노안은 주로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변화라면 황반 변성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사물의 모양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중심 시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의외로 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두 눈을 함께 뜨고 있으면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다른 눈이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눈을 한쪽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쪽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다른 눈으로 창틀이나 달력의 선 또 타일 줄눈 같은 직선을 바라보십시오. 선이 반듯하게 보이는지 또는 뭐 중간이 끊기거나 휘어 보이지는 않는지 가운데 부분이 유난히 어둡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반대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이상이 느껴진다고 해서 곧바로 황반 변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새롭게 생겼거나 계속 이어진다면 노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 황반 변성은요, 종류에 따라 진행 속도와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특히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미 손상된 시력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임의로 치료를 쉬거나 중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제주민요 아외기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고성옥 현순옥입니다.
1: 허이야도 허리사

0: 제주민요 아외기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고성옥, 현순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부 마무리 곡인데요.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 잔치 베풀어 군사들 용기 북돋우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일구, 북의 정철호입니다.
1: 그때의 적벽강 조명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야 천연성 최헌성

상육질 아무도고 일등명장이 유일지 말달려 찬스이나

만년양을고양졸호쾌을제 봉산월 생은지

그저지 성공 못할 손만 내 나이 54세로 여드강남이면 행불기하 태평동야 내 좋은 일에 이교주를 같이

명부를 승리로 결단하여 만성치유를 한 사람.

같은 군사들이 승기네요. 주역을 장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서름 겨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하하 웃는 놈 흐지은하다가 다투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0: 물탱이라 창항한라 펑시군선손에 들고 예왕여친 실승발왕 물물 터진 듯이로 군나.
1: 1부 마무리곡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 잔치 베풀어 군사들 용기 북돋우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일구, 북의 정철호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마련돼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군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 한낮에 만나는 국악음악회인데요. 창단 34주년을 맞은 세종 국악관현악단이 준비한 한낮의 토크음악회 여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공연은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군포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립니다. 여음이라는 말 참 좋지 않나요? 소리가 끝난 뒤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울림. 이번 무대는 그 이름처럼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잔잔한 여운이 남을 만한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주인공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짧은 생애 속에 너무 많은 슬픔을 품어야 했던 인물인데요. 이번 공연은 그 단종의 애달픈 삶을 역사 이야기와 영화 그리고 우리 음악으로 함께 풀어갑니다. 게스트로는 방송인으로도 익숙한 역사 문화 콘텐츠 학자 정재환 교수가 함께하는데요. 단종을 둘러싼 역사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친근한 입담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평론가 송현민 씨가 진행을 맡아 공연의 흐름을 차분하게 짚어줍니다. 음악도 다채롭습니다. 정가 가수 정승준, 경기 소리꾼 어보원, 그리고 세종 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단종의 이야기를 노래와 연주로 전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삽입곡인 한마을의 이야기, 꽃이 피고 지듯이도 들을 수 있고요. 정선 아리랑, 단종애사 같은 곡들도 새롭게 편곡돼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초연되는 창작곡도 있는데요. 단종의 자규시를 모티브로 한 김다원 작곡의 내 더욱 서러워라, 그리고 어린 왕의 슬픔을 자장가처럼 따뜻하게 보듬는 달빛의 잠드소서가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처음 소개됩니다. 바쁜 저녁 시간 대신 오전 11시에 공연장을 찾아 차 한잔 마시듯 역사와 음악을 천천히 만나는 시간,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군포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리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한낮의 토크 음악회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파와 피아노 협주곡 연어 2 들려드립니다. 연주에 세종국악관현악단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비파와 피아노 협주곡 연어 2 들으셨습니다. 공연 실황 음원으로 들으셨고요. 연주의 세종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불새출의 북청입니다. 불새출은 세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북청에서는 검은 고와 기타가 냉랭하고 서늘하게 시간을 몰아가고 그 위에 해금이 긴장감을 한 겹 더 보탠다고 합니다. 검은 고의 둔중한 무게와 해금의 카랑카랑한 소리가 부딪히며 마치 한 판의 레이스를 벌이는 듯한 곡입니다. 불새출의 북청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불새출의 연주로 북청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계 가을 1악장 3악장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 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차

형님들, 누님들, 오늘은요 9월에만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밤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깜깜한 숲속에서 누가 전구를 켜놓은 것도 아닌데 풀숲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가 스르르 떠오릅니다. 하나, 둘, 또 하나, 둘. 올해로 30번째를 맞는 모주 반딧불 축제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자, 전북 무주로 떠나는 오늘 마실, 밤에 볼 수 있는 반딧불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낮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모시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구천동 어사길입니다. 이 길 이름이 왜 어사길이냐? 암행어사 박문수가 무주 구천동을 찾아 백성들의 사정을 살폈다라는 설화를 바탕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길의 최고 매력 포인트는 왼쪽에선 졸졸졸, 오른쪽에선 콸콸콸, 바로 계곡 물소리입니다. 구천동 어사길 전체 구간은 약 1시간 40분 코스인데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탐방 안내소에서 왕복 0.8km 정도의 짧은 구간만. 아, 물 좋다, 캬, 바람 좋다 하면서 걸어보시는 겁니다. 반딧불이는 밤에 나오는데 아침부터 무릎을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계곡바람을 실컷 맞았다면 배가 출출하겠죠. 아, 무주는요 먹을 것이 참 많습니다. 두부도 있고 돌짬뽕도 있고 장작불에 구운 삼겹살도 유명합니다. 제가 고른 건요 산채정식입니다. 구천동에는 덕유산 자락에서 나는 갖가지 나물과 버섯을 차려내는 산채밥상집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입맛엔 이런 밥상이 편하겠죠. 점심 먹고 나면 두 번째 목적지 태권도원으로 갑니다. 여기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편도 약 5분, 해발 560m 전망대까지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백운산과 태권도원 일대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여기가 오늘의 사진 포인트입니다. 전망대 3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커다란 창가에 앉아서 산 능선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으십시오. 확실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무주 구천동이고요. 연주의 슬기둥입니다.

무주구천동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슬기둥이었습니다. 오늘 무주여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망대에서 사진 찍으셨죠? 그럼 이제 내려가야죠. 네, 모노레일 타고 내려오면 다시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공연장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는데요. 9월 태권도원 상설 공연은 평일에는 보통 오후 2시 30분 한 차례,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 운영됩니다. 공연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창작 태권도 품새를 시작으로 호신술, 발차기와 격파가 이어지고 공중에서 몸을 틀어서 휙 이렇게 네 나무판을 깨는 시원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관람료는 10,00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형님들 누님들 귀 쫑긋 네 65세 이상은요 50%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태권도 공연까지 보고 나면요 아마 오후 4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여행의 진짜 주인공 반딧불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반딧불 탐사 전에 좀 일찍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 탐사는 오후 6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쯤 돌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축제 기간 모두 15차례 운영됩니다. 자, 이제 밤이 왔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보던 불빛은 멀어지고 어느 순간 풀립 가까이에서 작은 빛 하나가 켜집니다. 반짝, 반짝, 저쪽에서도 반짝, 반짝. 이럴 때는요, 굳이 사진을 잘 찍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단체 톡방에 올릴 사진은요, 낮에 태권도원 전망대에서 이미 찍었잖아요. 반딧불이는요, 그냥 눈으로 오래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진에는 잘 담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아주 오래 남는 풍경이 될 테니까요. 무주에서는요, 이렇게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천천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아름의 노래로 반딧불 듣겠습니다.

들려드린 곡은 반딧불이었습니다. 노래의 이아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타레의 연주로 듣습니다. 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별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탈애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여름과 작별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옷이라든지 신발, 특히 운동화, 샌들 잘 정리해서 내년 여름에 또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년 소름을 들어.
1: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투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9월을 우리말 달 이름으로 열매달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맺는 달이라는 뜻인데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 일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어딘가에서는 조금씩 익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크든 작든 기분 좋은 결실 하나쯤 만나는 열매달 9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내 쌀 시작하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정은의 까데호, 김예찬의 소리와 연주로 모두가 아는 곳, 당가 진국명산이 또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군요. 자, 9월을 우리말 달 이름으로 열매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와, 누가 지었을까요? 분명 우리 선조들이 한 분, 두 분 마음을 다해서 지은 이름일 텐데 참 예쁜 이름입니다. 9월은 열매달. 이 열매가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익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아, 뭔가 굉장히 한여름 긴 시간 동안 노력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네, 이런 생각 마시고 곧 내 인생의 열매를 마주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자, 말도 살찐다는 가을이 코앞입니다. 오늘 아침 뭔가 쌀랑한 바람이 드는 것이 뭐 계절이 하루 만에 여름에서 딸깍 가을 이렇게 되는 거 당연히 아닌 줄 알지만 그 딸깍을 굳이 날짜로 고르자면 저는 오늘 아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침 공기가 좀 서늘합니다. 자, 가을에는 더불어 살찌기도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전어, 대하, 꽃게, 햇밤, 무화과. 무화과 드셨나요? 아, 저는 하나 먹어봤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역시나. 자, 이렇게 가을이 오면 이건 꼭 먹는다, 가을 제철 음식,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사연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있잖아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신청곡과 오늘 사연 뭐더라요? 네, 가을이 오면 이건 꼭 먹는다 사연입니다. 악단광칠의 신곡입니다. 타 함께 들어보죠.

악담광칠의 타에 이어서 리센느 노래입니다. 데자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어의 햇살 오늘 아침에는 가을이 오면 이건 꼭 먹는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316님, 저는 대하구이 좋아해요. 가을이 오면 한 번은 꼭 먹습니다. 굵은 소금 깔고 빨갛게 익은 새우 까먹다 보면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먹으면 섭하죠. 마무리는 생새우 넣은 라면. 라면 또 아침에 땡기게 만드시네요. 라면, 딱 라면만 넣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그렇게 먹어도 또 맛있어요. 네, 물 정확히 이렇게 재가지고 레시피대로 해서 먹어도 당연히 맛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스페셜 게스트들이 있으면 또 국물 맛이 달라지죠. 생새우 넣은 라면도 기대가 됩니다. 자, 5684님, 저는 가을이 되면 식욕이 팡팡팡 터져요. 전어부터 또 밤 고구마까지 가리는 거 없고 없어서 못 먹죠. 청고나비의 계절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청고마비가 아니라 내가 살찐다 라는 뜻으로 청고나비. 재밌으시네요. 4821님, 한디, 가을엔 전어죠. 특히 초가을에 먹는 전어회는 살도 뼈도 연해서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르르 사라져버립니다.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전어 먹으러 고고싱 하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말 나온 김에 전어 노래 들어야죠. 유바리의 소풍의 노래 전어야 고마워.

유바리의 소풍의 노래 전어야 고마워에 이어서 일산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가을엔 불고기 파티주 이한철의 불고기 파티 청해드린 햇살에서 2부 시작되자마자 짧게 들려지는 그 음악 오늘은 완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4897님의 가을이 오면 이건 꼭 먹는다 사연. 가을이 오면 저희 남편과 함께 추어탕 먹습니다. 옛날에는 부추 깻잎이 유명한 지역에 있는 유명 추어탕 집도 가보고 또 남원 유명 맛집도 먹었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편하게 집 근처에서 추어탕 먹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내 입안으로 쇽 들어와 주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잘 하고 계십니다. 1175님,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죠. 바로 무화과인데요. 마트에 보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한 팩 집어 옵니다. 어제도 장보러 갔다가 한 박스 집어 왔지요. 다만 우리 식구들은 안 먹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좋아요.

3962님, 가을은 꽃게죠. 꽃게찜도 좋아하고 게장도 좋은데 문제는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밥도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3962님도 앞서서 우리 애청자분이 표현해 주신 청고나비 되시겠네요. 밥을 많이 드시면. 자, 계속해서 락음 국악단의 연주로 구운 밤 듣습니다. 공주가 밤은 또 유명하던데요.

라금 국악단의 연주로 군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공주가 유명하죠 했더니 2059님 지인이 공주 사는데요. 몇 년 전에 햇밤을 보내줘서 쪄먹었습니다. 월매나 맛있던지 혼자 앉은 자리에서 반소 찐 거를 다 먹었습니다. 햇밤이 이렇게 만난 건지 처음 알았네요. 그 이후 가을이면 공주 햇밤 꼭 주문해 먹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공주 햇밤 만나니까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홍성현 아트컴퍼니의 연주와 소리로 해안선 따라 듣습니다.

라금 국악단의 구운 밤에 이어서 이어 들려드린 노래는 홍성현 아트 컴퍼니의 해안선 따라였습니다. 해안선 따라 흘러들어오는 만복의 기운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원이 담겨 있는 동해안 굿소리 선율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자, 창호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국립극장의 시즌 레파토리 2026 세계음악극 축제 가운데 한 작품 해성컴퍼니의 음악극 백만사인데요. 세계음악극 축제는 창극을 중심으로 중국 경극, 태국 콘 등 다양한 음악극을 만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 중에 백만사 이 작품은 폭포의 눈물, 아파트, 취중진담, 너의 의미, 백만송이 장미 등 시대별 히트곡과 함께 한국 현대사 100년 속 사랑과 이별을 풀어낸 작품입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에게는 9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이름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1: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어?
0: 한철이 삼촌. 오늘은요, 조금 특이한 토속 민요를 갖고 왔어요.
1: 오.
0: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으쌰, 이놈, 듣거라 봐라. 잉? 오늘 착실히 만만히 죽게 석바다 들어서라 안 들어서면 없는 발에 신질 청소에 당대 고전에 모나덕불 재를 푹 떼어서 볼게. 눈깔 재를 떼어서 볼게. 잉? 꽁기 넓은 과에다가 그제 그 앞에 큰 대구에다가 착실히 만만히 준다. 잉? 네 이름 달고 성도 한다. 안정받다. 이금체가 36성 받아야 석바다 들어서라 안 들어서면 칼로 베질 이리저리 길게 그제다 남겨넣진 받아 돌아서라 아니 안 돌아서면 칼로 베질 이리기로 저리기로 다 길에 36바로 썩 돌아서야 되지 안 썩 물러가 으쌰.
0: 잘 들으셨죠? 경주군 산내면 박수행 할머니가 부르신 토속민요인데요. 할머니가 됐다 힘센 목소리로 부르시죠.
1: 그러게.
0: 이제 문제 드려요. 이 소리는 무엇을 하려고 부른 소리일까요? 1번 아기를 재우려고, 2번 풍년을 기원하려고, 3번 귀신을 물리치려고, 4번 멧돼지를 쫓으려고. 좀 어려워요. 썩 받아서 돌아서라 어세이 그러면서 뭔가를 아주 그냥 몰아내는 분위기죠. 그래도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세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아주 귀한 토속민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알았을까요? 이런 소리가 있다는 것을. 경북 경주 산내면에서 전해진 소리인데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으쌰, 이놈 듣거라 봐라. 잉? 오늘 착실히 만만히 죽게 석바다 들어서라 안 들어서면 없는 발에 신질 청소에 당대 고전에 모나덕불 재를 푹 떼어서 볼게. 눈깔 재를 떼어서 볼게. 잉? 꽁기 넓은 과에다가 그제 그 앞에 큰 대구에다가 착실히 만만히 준다. 잉? 네 이름 달고 성도 한다. 안정받다. 이금체가 36성 받아야 석바다 들어서라 안 들어서면 칼로 베질 이리저리 길게 그제다 남겨넣진 받아 돌아서라 아니 안 돌아서면 칼로 베질 이리기로 저리기로 다 길에 36바로 썩 돌아서야 되지 안 썩 물러가 으쌰.
1: 으쌰. 야, 진짜 강렬하네요. 빠르게 말을 쏟아내시는 게 마치 랩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썩 돌아서라 으쌰 하면서 무언가 힘껏 몰아내는 듯한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불렀을까요?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아기를 재우려고, 2번 풍년을 기원하려고, 3번 귀신을 물리치려고, 4번 멧돼지를 쫓으려고. 아기 재우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자면요, 미신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추다의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너도 먹고 물러가라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소리죠. 같이 들어보죠.

들어오.

수다의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너도 먹고 물러가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어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아주 귀한 토속민요를 들려드렸었죠. 경북 경주 산내면에서 전해진 소리였는데요. 굉장히 강렬하고 빠르게 말을 쏟아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썩 돌아가라, 어쉐, 이런 표현들이 나온 이 소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불렀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아기를 재우려고, 2번 풍년을 기원하려고, 3번 귀신을 물리치려고, 4번 멧돼지를 쫓으려고 였습니다. 아, 정답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7843님 정답 4번 멧돼지를 쫓으려고 입니다. 시골에 고추 따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정답 4번 1021님도 그쪽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짐승이 무섭다고 우리 손주가 시골에 안 와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도시 사는 아이들은 그럴만도 하죠. 아이고 어떡하죠. 괜찮다 얘야. 이외에도 8312님 봄꽃향기 나네님도 정답 4번 멧돼지를 쫓으려고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답 3번 귀신을 물리치려고로 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5784님 네 이름도 알고 네 성도 알고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니까 3번인 것 같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려고. 또 6152님도

0: 오, 3번 정답. 3번 귀신을 물리치려고입니다. 귀신도 귀신이지만 더비도 썩 물러가라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한분더 0093님 정답 3번 귀신을 물리치려고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아내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하고 쇠고기 미역국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정답 발표는 창으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귀신을 물리치려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0: 딩동댕.
1: 옛날에는 갑자기 아기가 배탈이 나거나 그러면
0: 오.
1: 객기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시칼로 바가지를 내리치면서 이 소리를 불러서 귀신을 내쫓았대요.
0: 아, 그래서 그렇게 힘차게 썩 물러가라 그런 거구나.
1: 네.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오.
1: 귀신이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292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9392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6152님께는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2292 범장기지 떡, 9392 어쩌다 못난이 김치, 6152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지수 작곡 박수범의 소리로 쑥대머리 들려드립니다. 쑥대머리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올게요.

버릇이 없어.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0: 더해드린 햇살.
1: 아주머니, 그 누구가? 노문편 농사님이다. 그거 참 오래간만이로구나. 시비합시다. 같이 늙어가면서 그만두어라. 그럴 리가 있나요? 인사드립니다. 오, 잘 있었니? 아주머니 대가리가 묵사발 같아서 되게 컸소이다 그래. 예라 이 자식 대가리. 그리고 너는 오똑 서서 절 받고 나는 할머니야 이러구나. 내 소리는 위에서 날 적이래. 그럴 리가 있나요? 하여간 집안에 애들이 편치 않아서 안택을 하려고 왔는데요. 애들이 편치 않아? 그 친구의 반가운 말이로. 사람이 죽는다는데 반가워요? 시절 더운 문화인데 식구 적은 것이 행복이란 말이야. 출생신고나 했니? 못했어요. 잘 됐다. 사망신고와 같이 갖다 주고 말려보나 여러 번 왔다 갔다 가려니. 다 차려놓아라. 비행기 상문일다. 뜬 상문 위에다가 쏘았다. 쏘다니요. 맞았단 말이야.

나도 미운을 밀 때요 울밀 때면은 만부대라 사파설 경남선 무주 해동조선 오늘날 이대가 중이 지난 신수 불기

이단의 수결을 받지 한강수 물결을 받지 일론 삼백 육십오일 근황 그대로 정지혈제 남의 눈에 꽂히듯 구름발마다 향내나기 정지할지 통방사계 명을 빌고 안개속승의 복을 빌어 전팔집은 후팔집 태공같이 정지해라 분향 향꽂아라 향꽂았니? 향꽂았어야다 내 맡아보시구려 아치! 이거 왜니 향내가 이렇게 독하냐 닭 잡았다 그러더니 달기똥을 갖다 태우는 모양이로구나 야, 그 만시향 갖다 태워라. 네, 만시향 갖다 태웁니다. 동굴납작 질편귀야 너도 먹고 대성하고 힐죽 헬죽의 생편귀

설사정에 부순정 싸고 돌아다니 두두 먹고 물러가고 어떤 양반 팔자 좋아 기상역작하고 비양인이 상경관 국일관 동일관 우춘관이 어리먹다 양복 아래 물띠 각 싸고 돌아간 귀 두두 먹고 더럽다

0: 버준이 먹고 물러갈 때 침친산중 허랑집사 허랑길로 돌아가 만경창파 깊은 물이 수둥객사 돌아간디 두두 먹고 물러가고 무당주거 나비귀야 너도 먹고 물러가고 기생주거 닦아오구야 그렇자 닦아 최자른다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낙가해주고 개걸구야 그너째 개걸구야 손님 하나 만나면 토끼들을 톡톡 틀고 보내니까 그래서 개걸귀라고 그래. 어준이 먹고 물러갈 때 아무래도 정립 죽어서는 신선귀로구 얼사조 타두둥둥 둥개암 이간의 사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이한철의 청어이들인의 쌀 2부 첫 곡은 1939년 유성기 음원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종조의 소리로 안택경, 파경 함께 했어요. 자, 청어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7분 0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서도 밴드가 조선 팝이라는 자신들만의 장르를 내걸고 있잖아요. 이 조선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요에 등장한 것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먼저 대중음악 속에서 조선 펑크라는 표현을 쓴 밴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노브레인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펑크의 창시자 노브레인이 30주년을 맞이해서 30주년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후배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빅나티, 초록불꽃소년단,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등등 여러 밴드들이 노브레인의 음악을 리메이크하기도 하고 또 노브레인이 후배 아티스트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10cm의 히트곡을 노브레인이 리메이크한 버전, 바로 아메리카노인데요. 아메리카노가 보통은 샷을 한 두 개 정도 넣어서 타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샷이 한 세 개? 한 4개 정도 들어간 진한 느낌으로 이 아메리카노를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크라잉넛의 노래 룩, 룩, 룩셈부르크 요 구절도 브릿지에서 등장하니까요.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음악입니다. 자, 아메리카노를 그 팝펑크, 요즘 그 팝펑크가 아니라 70년대 말에 등장했던 펑크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날것의 에너지로 풀어낸 것이 감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노브레인의 아메리카노 들어보죠.

0: 노브레인의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 통해서 아주 색다른 공간 탐험하는 코너죠. 오늘의 공간 만나보죠.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헬로우.
1: 헬로우,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0: 지난 3주간 우리가 미국 그 전설적인 도로 루트 66 따라가 봤는데요. 계속 우린 미국에 있게 되는 건가요?
1: 아, 이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타야죠.
0: 아, 오늘까지인가 그러면?
1: 네, 딱 오늘까지입니다. 절대 뭐 이야기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0: 어, 나중에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막 몇 주째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파트 1 하고 네. 시즌 2로 또 네. 우리가 못했던 얘기들 또 아, 나눠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이 이 오늘의 공간 30번째 시간이에요.
0: 우와, 벌써 30주를 우리가 함께 했나요?
1: 네.
0: 우와.
1: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원고 준비하면서 네. 회차를 적는단 말이에요.
0: 오오오.
1: 왜냐면 이게 입금이 잘 되는지 이거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30회. 아, 우리 PD님이 네.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0: 야, 그렇군요. 네. 30회 특집.
1: 특집.
0: 어허.
1: 빠밤.
0: 그러면 일단 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LA로 출발해서 뭐 제프 버클리가 세상을 떠난 거기도 들르고 시카고까지 루트 66 갔다가 거기서부터는 다른 고속도로 타고 뉴욕 가서 뉴욕에서 한참 머문 얘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를 했죠.
0: 뭔 얘기를 더 해요?
1: 이제 갔으니까 돌아와야죠. 다시 LA로.
0: 아, 맞다. 네. 이게 횡단이 네. 한 번 간 게 아니죠?
1: 네.
0: 뉴욕에서 다시 LA로 돌아오는 것까지죠?
1: 네. 사실은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만이 목적이었거든요.
0: 네.
1: 그걸로
0: 가는 데도 몇 달 걸렸죠?
1: 그때 세 달 걸렸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게 몇 월부터 몇 월이었어요?
1: 그때가 10월에 제가 출발했던 것 같아요.
0: 와, 10월에서 12월.
1: 네.
0: 우와. 가을을 미국 횡단으로 채웠고
1: 그리고
0: 또 뉴욕에서 또 꽤 머물렀잖아요.
1: 겨울을 머물렀죠.
0: 머물렀고.
1: 네.
0: 그리고
1: 한 달 걸려서 20일 걸려서 다시 LA로 왔죠.
0: 그땐 봄이었겠네요.
1: 그땐 봄이죠.
0: 와, 진짜 장기간 여행이다.
1: 아, 진짜. 네. 제가 이 여행 끝나고 그러니까 LA에 이건 돌아왔을 때
0: 예.
1: 몸무게를 쟀거든요.
0: 예.
1: 몸무게가 47kg였어요.
0: 원래 말랐는데

0: 그 당시에
1: 아 그때는 53, 55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7kg 정도.
0: 47이면 웬만한 여성도 47은 드물어요.
1: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0: 우와.
1: 그러니까 굉장히 맞구나. 좀 힘들었던 여행이었는데요.
0: 네.
1: 근데 진짜 다시 돌아오는 건 비행기 타고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뉴욕에서 LA 가는 거.
1: 네. 어. 근데 이게 막상 LA 뉴욕에서 있다 보니까 그럼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0: 아 맞다. 그 되게 싸게 주고 산 차.
1: 네. 그 네. 문제 많았던 차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차가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0: 아니 차 안 팔려서 그러면 LA까지 온 걸까요?
1: 아니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 그 왜 그러냐면 어. 번호판이 캘리포니아잖아요.
0: 어.
1: 근데 뉴욕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가 이게 4천 마일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죠.
0: 예.
1: 4천 마일을 달려온 차를 오래된 차를 사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아 이거 딱 보고 견적 나오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래서 차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며칠째 잠을 자는데
0: 예.
1: 꿈속에서도 운전을 하는 거예요.
0: 계속 운전을 계속했으면
1: 계속 잘 때도 엑셀을 밟고 그런 동작을 취하더라고요.
0: 와 그래서 신선 작가가 대중가요 작사도 많이 했잖아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 델리스파이스의 노래 작사를 하셨는데
1: 네.
0: 이 무렵에 그 트라우마로 만든 곡이 아닐까.
1: 아 근데 정말 길에 중독된다는 말이 책에서나 봤지 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중독된 거예요.
0: 와
1: 그러니까 계속 달리고 싶은 거예요.
0: 와 진짜.
1: 그래서 뉴욕에서 머물다가 아 그래 차도 안 팔리고 이 차, 꿈에도 나타났는데 그럼 돌아갈 때는 차로 돌아가자 다시 운전해서.
0: 우와.
1: 그래서
0: 떠나게 되었군요.
1: 다시 20일에 걸쳐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0: 보통 미국 횡단할 때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몇 가지 길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갔나요? 아니면 다른 루트로?
1: 다른 루트로 갔죠.
0: 아,
1: 위에로.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미국의 중부에 있는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네브라스카라든가 그런 쪽 콜로라도 이쪽으로 갔죠.
0: 와 달라요? 많이 달라요?
1: 많이 달라요.
0: 완전 다 기후도 좀 다르고
1: 조금 더 서늘한 것도 있고요. 산도 많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기가 곡창지대거든요.
0: 예.
1: 장난
0: 풍경이
1: 아니에요.
0: 좋겠다. 막 밀밭 있고 막 이런 거요?
1: 예. 네. 근데 한 8시간 운전해 보세요. 밀밭만 나와요. 그러면 아 내가 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여기서 딱 운전할 때 운전석에서 보잖아요. 그럼 길이 쫙 보여요. 일직선으로.
0: 예.
1: 근데 끝이 없어요.
0: 그러면 한 몇 시간을 운전하는데도 네.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네. 막 폭넓게 그렇게 돌릴 일 없이 그냥 계속 직진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1: 근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장거리 운전할 때 오토크루즈 기능이라고 해서
0: 네.
1: 그러니까
0: 정속 주행.
1: 정속 주행 제가 이제 만약에 80마일을 정해 놓으면 80마일에다가 딱 해 놓으면 액셀을 밟지 않아도 80마일로 쭉 가는 건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제 차는 오래돼서 그게 하면 차에 무리가 가서 그걸 못해요.
0: 아우.
1: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 때쯤 되니까
0: 네.
1: 이제 이 차도 아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수명을 다해가는구나.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그래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0: 나. 그래도 좀 서늘해서 다행이다 날씨는.
1: 근데 중부 장난 아닙니다.
0: 아.
1: 그러니까 공기는 차가울지 몰라도
0: 네.
1: 햇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저는 아이스박스를 하나 사서
0: 네.
1: 아이스박스에서 얼음을 진짜 가걸음을 사서 넣고요.
0: 넣고
1: 거기다 물도 좀 넣고 음식을 넣는 게 아니고요. 수건을 넣어요.
0: 어.
1: 그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0: 와, 아 근데 좀 와, 그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1: 네.
0: 상상하니까 되게 좀 멋지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1: 아, 고생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멋이었어요.
0: 어, 어.
1: 제가 봐도 멋있었어요.
0: 우리 흔히 바깥에서 하는 말로 간땡인데
1: 네.
0: 어, 간땡 그거 그래. 와 나네요 진짜
1: 완전 제가 봐도 아 이거 누가 옆에서 영화 찍어줬으면 완전 영화인데
0: 그러니까.
1: 생각을 하면서도 괴로웠죠.
0: 몸도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1: 네, 그리고
0: 막 팔에 근육 탁 잡히고
1: 그리고 이제 음악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0: 네.
1: 하루에 막 10시간 막 계속 듣잖아요. 운전하는 동안
0: 엔진 소리와 함께
1: 네. 아, 근데 음악도 너무 지겨운 거예요.
0: 이제 음악도 싫다.
1: 예. 네,
0: 그때 국악을 들었어야지.
1: 아, 그때는 국악을 몰랐.

0: 거문구 소리 따당 이게 들었어야지.
1: 어울렸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막 오아시스 막 블러 스웨이드 같은 음악 미국 횡단할 때 들으면 진짜 폼 안 난다고.
0: 아 맞다. 미국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네. 얘기했죠. 미국 횡단할 때는 그 미국 특유의 그 루츠락.
1: 예, 네,
0: 그 그거 들어야 뭔가 맛이 난다라는.
1: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유난히 컨츄리 음악이 인기가 없잖아요.
0: 예.
1: 근데 컨츄리 막 들어야 돼요.
0: 아, 들으면 이제 아, 왜 미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네. 건가요?
1: 그리고 저는 그 특히 밴드 중에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음악을 들으면서
0: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now.
1: 아, 완전히 오디오의 문제가 아니고 차 네, 그런 정서가 느껴지더라고요.
0: 오.
1: 아, 미국은 정말 큰 나라예요.
0: 오.
1: 예. 네. 뭔가 네, 땅덩이가 큽니다.
0: 예. 네,
1: 땅덩이가 크... 제가 중국도 다녀왔거든요.
0: 고음악 가지고 중국 가서 운전하면 어떨까요?
1: 아, 이게 또 다르지.
0: 아, 달라?
1: 예, 네, 느낌.
0: 아, 왜? 네. 땅이 넓으면 비슷하지.
1: 아, 근데 그 보이는 풍경이 완전 달라요. 중국은 그래요. 산도 많고 그렇잖아요.
0: 아, 맞다.
1: 예. 네. 근데 미국은 산이 없고 거의 중앙이 평지라서 아,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 중국도 갔다 왔잖아요.
0: 예.
1: 중국은 종단을 했거든요.
0: 중종. 이분은 주로 한번 했다 하면 그냥 가로지릅니다.
1: 네. 중국은 북경에서 하이난까지 갔어요.
0: 완전 남단까지 갔네요.
1: 네.
0: 우와. 근데 이 중국은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래서 기차로 갔어요.
0: 네. 참고로 이제 중국은 뭐 렌트해서 운전하고 그렇게 하는 여행 방식이 좀 힘든 나라로 지금.
1: 네, 네, 네. 그렇죠.
0: 와, 기차로.
1: 네, 다음에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아~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거
0: 알겠어요.
1: 진짜 장난 아니에요.
0: 네. 박카사탕님이 와우 신나 신나 신나라는 문자를 네 개를 연이어 보내주셨고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꿀꿀님도 와 생선 작가님 30번째 방송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시네요.
1: 아유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미국 횡단 갔다가 되돌아온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Strokes의 Falling Out of Love. 스트록스가 뉴욕 출신이던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번에 새로 얼마 전에
0: 아,
1: 나온 신곡인데 오토튠을 너무 많이 썼어.
0: 오토튠이라면 뭐냐면 목소리를 네. 이렇게 약간 음정에 딱딱딱 맞추는 작업할 때 쓰는 건데 네. 그걸 과하게 걸면 약간 기계 소리가 나요.
1: 네 과하게 걸었어요.
0: 과하다.
1: 네.
0: 뭐든 과하면
1: 이런 제가 왜 가져왔냐면
0: 과유불급인디.
1: 예, 제가 두 곡의 노래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0: 예.
1: 하나는 밥 딜런이고 그다음 지금 드실 노래는 스트록스인데요.
0: 네.
1: 노래를 비교해 보시면 좀 달라요. 질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0: 그러네요.
1: 이제 미국 횡단할 때 스트록스 같은 음악 들으면 막 짜증나요.
0: 아,
1: 노래는 좋은데 아 사운드가 짜증나.
0: 미간 좀 펴요.
1: 네.
0: 진짜 짜증나는 표정으로.
1: 근데 이 뒤에 들려드린 밥 딜런, 그러니까 제가 비교해드리려고
0: 아~
1: 이런 음악은 괜찮고 이런 음악은 좀 운전할 때 좋지 않다라는
0: 거. 아~ 알겠습니다. 자, 미국 횡단한다 치고 The Strokes의 Falling Out of Love. 요거는 미국의 어떤 그 횡단할 때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풍경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신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죠.

0: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네. 사람 목소리인데
1: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0: 그리고 이 노래 6분 21초인데 네. 이 노래가 과연 6분까지 이렇게 길게 부르고 들어야 되는 노래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저도 그래요.
0: 근데 왜 선곡했어요?
1: 아, 스트록스 새 앨범도 나왔고 아~ 네. 그리고
0: 뭐 직배사 직원분하고 알고 이런 건 아니죠?
1: 알 수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알고 싶어요. 아. 제가 스트록스도 또 예전에 많이 좋아했어서 하는데 근데 이게 첫 번째 싱글입니다.
0: 아 오랜만에 내는 새 네. 앨범에
1: 그래서 제가 싱글. 또 최근에 LP로도 구입하고 어허. 했습니다.
0: 근데 이거 이 음악은 여기 미국 횡단은 물론이거니와 상암에서 맛 파주 갈 때도 못 들어요. 이건 안 돼. 이거는
1: 형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스트록스 팬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아침 8시에 국악 방송에서 스트록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하실 거예요.
0: 우리 방송 팟빵에서 다시 듣기가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뭔가 좀
0: 할까요?
1: 좀 분위기 좀
0: 사실 제가 스트록스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1: 아 우리 네. 그 있잖아요. Someday, Someday도 좋아했었고
0: This Last Night.
1: 아, Last Night도 좋아했었고
0: 예, 저도 너무 좋죠.
1: 우리 옛날에 그걸로 춤추고 그랬습니다.
0: 맞습니다. 자 네. 평화롭게 마무리됐고요. 네.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오늘은 미국 자동차 여행의 마지막 뉴욕에서 20일에 걸쳐서 로스앤젤레스 LA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자 LA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지난 시간들

0: 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점점점 LA에 더 가까워지면서?
1: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여행 시작할 때 가졌던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그 불안함이 앞으로 뭐해 먹고 살까? 나 이제 30살 되는데 그 당시는 제가 29살에서 30살에 걸쳐서 여행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 내가 30살이 되면 완전한 아저씨 어른이 됐다고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막 이 생각에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0: 아.
1: 근데 여행 이제 계속 뭐 3개월, 5개월에 걸쳐서 이제 다시 미국에서 지내다가 뉴욕에서 LA까지 돌아오는데 들었던 생각이
0: 예.
1: 아, 지금 미래가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LA까지 무사히 가야 돼.
0: 자동차도 좀 돌그럭돌그럭하고
1: 그리고 괜히 엔진 오일 타는 냄새 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0: 아, 생전에
1: 어떤 네. 아, 그리고 이 내가 가진 그 잔고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 그 생각을 하게 돼서 먼 미래에 대한 생각? 그건 참 배부를 때 하는 소리다.
0: 아~
1: 그거 다 멋일 수도 있다. 내 인생에서 스스로 멋을 부리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뭔가
0: 드라마틱하고
1: 방황하는 청춘에 대한 거를 제가 혹시 그렇게 이 시기에는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서 제가 거기에 몰입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우와, 이거 저한테도 굉장히 멋진 말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멀리도 내다보고 그것도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오늘 하루를 생존하고 즐겁게 채워 나가면
1: 네.
0: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 큰 무언가로 나한테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1: 아, 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글로 많이 적었어요. 첫 번째 책에. 그래서 아,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전한 하루, 재미있는 하루만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지금 애청자분 중에서 은비님 30회 오늘의 공간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은비님.
0: 저희 방송 저희 코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거 묻고 싶어요. 이렇게 수많은 풍경을 본 거 아니에요.
1: 네.
0: 그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자동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 한 장면 있다면?
1: 제가 이제 거의 LA에 도달했을 때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거든요.
0: 동계올림픽 열린 곳.
1: 네, 그리고 스키로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몇 개 주가, 세 개 주가 이제 걸쳐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 옐로우스톤에 있는 국립공원 솔트레이크 시티에 걸쳐 있는 옐로우스톤 그 부분을 갔거든요.
0: 아, 우리로 치면 지리산 국립공원이네요.
1: 네, 그래서 캠핑을 갔어. 제가 이번에는 차에서 자는 거 말고 캠핑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캠핑 장비를 하고선 혼자서 캠핑 거의 야영지에서 야영을 했거든요.
0: 오.
1: 근데 이제 혼자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잖아요.
0: 아.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로 장작을 팔아요. 그 장작을 사가지고 혼자서 불멍을 계속했어요.
0: 우와.
1: 그리고 이제 밤에 가서 잤는데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0: 그러니까
1: 제 캠핑 장비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예. 급하게 샀으니까 나와가지고 너무
0: 침낭 추워. 샀어요?
1: 침낭 샀죠.
0: 있는데도 막 냉기가 들어오는 거.
1: 엄청 냉기가 들어오더라고요.
0: 와우.
1: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죠. 침낭 위에다 또 덮는 게 있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바닥에서 계속 한기 올라오잖아요.
0: 예.
1: 아,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 한 3시, 4시쯤에 나가서 불을 폈어요.
0: 오.
1: 불을 피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고
0: 오.
1: 근데 그게 막 떨어졌어요. 장작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부탄으로 하는 가스렌지가 있었거든요.
0: 예.
1: 그 가스렌지를 켜가지고 거기서 몸을 녹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얀 안개가 막 오더니 날이 좀 밝아졌어요. 해는 네. 뜨지 않았지만. 근데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여요 뒤에서.
0: 아, 잠깐만. 와, 제가 상상하는 그걸까요?
1: 뭐 상상한 게 뭔데요?
0: 곰.
1: 곰이면 여기 못 있죠. 네. 근데 거기 곰도 되게 많이 나와요.
0: 그러니까요. 북유럽에 네. 그 네. 북아메리카에 네.
1: 네. 큰 사슴.
0: 사슴 우와, 가족이 뉴진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사슴.
1: 예. 네. 이게 뿔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거기 작은 거 나오죠. 진짜 크다니까요.
1: 아, 그래요?
0: 미국 소는 미국 사슴은 커요. 그
1: 녹용 색... 녹용.
0: 녹용 녹용 녹용 녹용. 근데 그 녹용도 낙엽처럼 생겼어 이렇게. 어, 어. 그렇게 했는데 새끼가 먼저 오는 거예요.
1: 새끼가 먼저 와요? 어. 와 이거는 너무 신비로운데.
0: 이거 진짜 확인할 길 없다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천국
1: 같은 제 눈 바라보세요. 제 눈.
0: 아, 눈이 네? 부셔가지고 뒤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어. 아무튼 와가지고 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또 호흡할 때마다 코에서 하얀
1: 코끼미
0: 나오고 어.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저를 보고서 한참을 어. 보고 있다 눈이 마주쳐서 공격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어. 만지거나 교감한 것도 없어요. 우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쳐다보고서 5분 있다 갔어요. 어. 근데 무섭다는 것보다 이게 된다고? 어, 이런 게 진짜 있다고?
1: 내 눈을 의심한다는 표현이 딱 이럴 때 나오는데요. 네.
0: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 했더니 캠핑장마다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물소가 나오는 캠핑장이 있고 어. 그다음 사슴이 나오는 캠핑장이 있어요.
1: 와 가보고 싶다.
0: 그리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딱 있는데 이거 완전 영화인 거예요.
1: 영화? 영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
0: 그러니까 뭔가 어 그 사슴이 사슴 엄마가 그 자식한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아 저게 사람이란다.
0: 저게 사람이야.
1: 어. 쟨 근데 너무 말랐구나.
0: 아, 쟨 어 배도 안 부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는데 어. 아, 그 눈이 기억이 안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1: 와.
0: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1: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고.
0: 네. 이 장면 얘기 안 해요.
1: 안 해요?
0: 네.
1: 안 믿으니까.
0: 안 믿고 어. 그리고 너무 자조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걸 미화시킨 것 같은 것도 있고 어. 이건 다음에 책에 쓰려고 어. 남겨둔 건 이야기거든요.
1: 와.
0: 근데 여기는 지금 어. 우리 또 이한철 DJ의 한디의 방송이고
1: 아, 특별히 하는 거예요.
0: 진짜 방송. 특별히 하는 거예요.
1: 와 감사해라.
0: 네. 여러분 진짜 그 날것 숨 쉬는 것이 나보다도 훨씬 커요. 우와. 그게 날 내려다보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은 어. 장난 아니에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1: 그러니까
0: 착해져요.
1: 대자연에 그리고. 마주하게 되면 네. 아, 난 정말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주고 있었는데 참 네. 보잘것없는 존재구나라는 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0: 그리고 그 네브라스카에서 제가 밤에 운전하다가
1: 멋있다. 네브라스카라는 단어 딱. 쓰는 걸 어우.
0: 네브라스카 딱
1: 블루,
0: 하는데
1: 블루스 프링스틴 노래에서나 들었는데.
0: 네, 맞아요. 네브라스카. 거기 이제 해가 딱 노을이 지고 빨갛게 지잖아요. 빨갛게 네. 진 다음에 네. 어둑어둑해졌을 때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네.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이렇게 언덕 같은 데가 있어. 언덕에 올라가서 딱 했는데 갑자기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1: 불이 빛나요?
0: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반딧불.
1: 우와. 와. 그 사이로 물줄기가
0: 예. 네, 아 그 물줄기 아니고 그냥 바지도 못 내리고 이건 농담이고 이제
1: 되돌았어요.
0: 그냥 소변 넣으면서 딱 그 감각을 봤는데 어. 아,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와.
0: 이제 더 이상 많은 거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지금도 영화를 안 보잖아요.
1: 왜요? 침 좀 발라요 입에.
0: 저 영화 안 보잖아요 진짜. 형님 진짜 저 영화 안 보잖아요.
1: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0: 유튜브가 무슨 영화예요. 아 저는 그래서 영화 잘 안 보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두 개를 보면서 아 나 이제 됐어. 그리고 사진도 안 찍잖아요 이제. 나만 찍잖아요 저만 셀까봐. 내가 사진도 아무리 잘 찍어도 그거 담을 수가 없어요.
1: 와 진짜.
0: 그래서 그렇네요. 그 있잖아요 월터의
1: 미국 여행 하는 건가?
0: 네 월터의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에 보면 네. 맨
1: 영화
0: 끝에
1: 봤네요.
0: 아 그 옛날 영화 아,
1: 그 다음에 나온 아, 영화 같은데
0: 거기 쇼펜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무슨 히말라야 같은 데서 산을 찍는데 막 몇 달을 기다리던 동물을 찍는데 안 찍잖아요 결국에는.
1: 아 맞다.
0: 그게 왜 그러냐면 찍는 순간 내 거 내가 소유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광경을 나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1: 그리고 그 어떤 사진기로 찍어도 그런 장면이 주는 감동,
0: 예, 네.
1: 이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뭐 이렇게 화소가 높은 그런 카메라로 찍어도.
0: 그리고 뭐 요즘에 그 AI로 이렇게 사진 합성하고 현지 진짜처럼 만들어 주잖아요.
1: 그 지금 그 장면 막 저한테 설명했을 때 AI로 만.

0: 만들어진 그런 합성된 네.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던데.
1: 그 AI가 못 따라합니다. 와. 근데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0: 속도가 빨라서요. 네. 기술의 개발의 속도가.
1: 예, 네, 언제 예,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예.
0: 좋습니다. 아이고, 할 얘기 더 있는데 아, 다음 한 주만 더 하면 안 될까요?
1: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정상에 올랐을 때 여기서 그만둬야 돼요.
0: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 예,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추천곡 두 번째 곡 함께 들어보죠. 앞서서 밥 딜런의 곡 가지고 오셨다고 예고해 주셨죠?
1: 네,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이 구르는 돌처럼 이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미국 여행할 때 특히 이 앨범이 들어있던 61번 하이웨이 이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앨범을.
0: 아, 맞아요.
1: 어. 근데 제가 그리고 뉴욕에 있을 때 밥 딜런이 살았던 집도 가봤거든요.
0: 우와. 아 그렇게 막 적혀 있어요? 밥 딜런이
1: 아니 아니 다 알아요. 집이다. 적혀 있지 않고 딱 가면 있어요.
0: 지금도 거기 누가 살아요?
1: 이 살겠죠. 와. 그리고 밑에는 악기점이 들어와 있어요.
0: 우와.
1: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아 여기서 밥 딜런이 영감 받아야 돼 막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 밥 딜런의 노래 중에서 Like a Rolling Stone을 들으시면
0: 미국의 그 평원.
1: 평원이라기보다는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그 용산 아이맥스 영화관보다도 더 실감나게 나는 영상을
0: 보시는 뭘, 것과 같은 느낌을 이 노래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상상하시면 됩니다.
0: 아, 좋습니다.
1: 아우, 정리 잘하세요.
0: 네. 자,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매주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31회 오늘의 공간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음악 들으면서 저도 떠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하게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는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전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2012년에 창립된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는요, 국내 가야금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리고 우리 음악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공연의 첫 무대, 영산회상 중 하연 도들이, 연불 도들이, 타령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30여 명의 연주자가 함께 들려줍니다. 여기에 25연 가야금 합주곡과 협주곡, 17연금 3중주곡 등 새로운 음색과 표현을 담은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가야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수십 대의 가야금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는 한 대의 가야금에선 느끼기 어려운 풍성하고 색다른 울림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가야금이 들려주는 다양한 선율과 깊은

0: 눌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은 매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설릉아트홀에서 제8회 전통 성악 기획 공연 좌창 깊은 사랑을 선보입니다. 공연 제목에 담긴 깊은 사랑은 조금 특별한 이름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무렵 농한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움집에 소리꾼을 초대해 밤새 소리를 들으며 풍류를 즐겼던 공간을 가리키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그 깊은 사랑의 풍류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설릉아트홀은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음향 전문 소극장이죠. 소리꾼의 목소리는 물론 숨소리와 섬세한 성음까지 가까이에서 느끼며 오롯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을 시작으로 경기소리와 경기잡가, 서도소리, 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예인들이 함께합니다. 9월엔 경기잡가 이영은, 경기소리의 김민정과 박나연, 서도소리 사랑, 정가의 이슬기, 경기소리 이세은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평일 공연은 저녁 7시 30분, 주말 공연은 오후 4시에 열리고요. 전 공연 설릉아트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문화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두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선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만나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또 한쪽에선 우리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국악과 인문학으로 풀어내는데요. 먼저 2016 아프로 코리안 프로젝트 쿠아도가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쿠아도는 서아프리카 야쿠바 부족의 언어로 세상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이어져온 프로젝트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예술가들이 음악과 춤으로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과 움직임이 만나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이번엔 다음날 군포로 가보겠습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한낮의 토크음악회 여음 세 번째 무대가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립니다. 이번엔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의 애달픈 삶을 주제로 역사와 영화, 국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데요. 방송인 출신 역사문화 콘텐츠 학자 정재환 교수가 단종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시대 3대 작가라고 하면 노계, 박일로, 송강정철, 고산, 윤선도를 흔히 꼽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낫다 할 수 없으리만치 빼어난 문학성으로 평가되는 분들인데요. 이 중에 노계 박일로는 현재 70여 수가 넘는 시조 작품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가 남긴 시조시 중에 형제 간의 돈독한 우애와 결속을 담은 시조시가 있습니다. 유자는 근원이 중하여 한 꼭지에 둘씩 셋씩 광풍 대우라고 떨어질